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장마가 한창이죠. 아침에는 비가 쏟아지다가도 어느새 해가 얼굴을 내밀고 다시 하늘이 흐려지고 습도는 높고 기온도 높아서 깊은 잠도 쉽지 않고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기 쉬운 계절이 요즘인데요. 그런데 장마는 피한다고 빨리 끝나는 계절이 아니죠. 잘 견디고 잘 지나야 하는 계절입니다. 장마를 잘 보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비가 오는 날은 비를 인정하고 해가 나는 순간에는 햇살에 감사하는 겁니다. 비가 멈췄을 땐 환기를 자주 하고 또 충분히 쉬고 물을 잘 마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불평의 문은 닫고 감사의 창문은 자주 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장마 같은 시간이 있지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눅눅해지고 모든 것이 축축하게 느껴질 때, 그런데 그 비는 영원히 내리지 않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더 푸른 숲이 자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마음만큼은 햇살 가득한 하루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준비한 첫 찬양이에요. 감사할 땐 내 안에 어딘가 불이 켜져. 오, 제목이 참 좋죠. 한홍재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또 오늘 사랑의 뜰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장마철에는 일기예보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 안 오겠지? 하고 우산을 두고 나오면 비가 쏟아지고, 아 오늘 많이 올 것 같은데 하고 큰 우산을 챙기면 해가 쨍쨍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장마철에는 일기예보보다 우산을 믿으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하지만 절대 빗나가지 않는 예보 하나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든든한 우산 아래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올여름 무더위와 이 장맛빛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시원한 은혜로 채워드릴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 변함없이 특별한 간증과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 또 마음을 적시는 찬양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광주 유일교회 원로 목사이신 남택률 목사님의 삶의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와, 오늘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9918님, 0118님, 또 5945님. 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한 말씀을 신청하고 계신데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0: 내 인생의 찬양.
1: 안녕하세요. 원로 목사 남택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사랑의 뜰 안에서 여러분을 뵌 적이 있었는데 생방송 그때 조미숙 PD님 하면서 제가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는 형제들을 만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쌍촌동에서 제가 23년 목회했고요. 진월지구가 개발되면서 노대동으로 교회를 지어서 이제 옮겨왔는데 거기에서 17년, 그래서 개척을 제가 40년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유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유일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유일이 아니고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거기서 유일을 가져왔습니다. 예, 은퇴는 작년 말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임을 또 모시는 일을 위해서 한 두 달 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둘째 주에 개승식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저는 본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퇴 목사를 해보니까 역시 이 길도 처음 가본 길이라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고은 씨가 쓴 그 꽃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가 있는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못 본 것들이 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일 미안한 것이 제 아내에게 좀 목회하면서 많이 소홀하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서 제가 요즘 아내한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도 3끼 다 얻어먹고요. 그렇게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챙기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 지난번에는 2박 3일 전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강화도까지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찬송곡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찬송하셨는데 이 찬송을 항상 부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찬송이 내게 아주 쟁쟁하게 들리는 그런 찬송이 되었고,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있죠. 그게 그 바이올린 연주자, 그래서 그 곡을 연주를 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다시 이런 찬송들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정말 저는 좋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도 의연하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죠.

분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을 선택을 했습니다. 20년의 마을 목회를 했는데 그 사역을 이제 함꾼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또 공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죠. 제가 20년 동안 마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마을 목회는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거든요. 그 심리학 용어에 라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날 수 있으면 뭐든지 했고 물론 빈손으로 가지 않았죠.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난장음악회라든지 애꿎축제라든지 이런 일을 동네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 토스트를 한 500개씩 갈 때마다 가서 이제 구워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우리 남구에서는 유일교회 토스트 그러면 브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거기 두 개 먹으면 요기가 되기 때문에 줄이 서 있어요. 축제할 때마다. 가족 축제, 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는 그 노대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남구에서 여러 행사들을 할 때 교회 부스를 만들어서 초청을 우리에게 합니다. 토스트 꽂으세요, 그렇게. 예. 그런데 중요한 그 방점이 뭐냐면은 절대로 현수막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섬기는 거죠. 뭐 작은 것이지만 그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입소문으로 그냥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한 이웃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주민을 정말 섬기는 마음 또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제가 뭐 부족하지만은 뭐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 이어서 지금 이제 이 일을 계속해서 지금 하게 되었어요. 예, 함꾸네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함꾸네라고 하는 말은 함께 꿈꾸는 동네의 준말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오늘 이 말을 좀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살던 아파트의 그 상가

나중에 카페를 했던 곳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저에게 목사님이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세 받지 않겠다고 마음껏 쓰시라고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거기를 함께 꿈꾸는 동네 함꾼회로 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개소식을 했는데 지역 유지들이 다 오셨어요. 국회의원, 구청장, 뭐 구의원, 시의원 뭐 다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 희망입니다. Hope. 그 HOPE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 인지체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거기에다 담았어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작고 큰 단체들이 한 50개 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다 넣어가지고. 근데 이 단체들이 또 유명무실한 것도 있고 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을 하려고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고 또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보내주고 또 컨텐츠가 필요하면 컨텐츠를 보내주고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창의적으로 이 함꾼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꾼회는 이제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광주 뭐 전국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은 이 컨텐츠를 우리가 가지고 섬기는 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작은 음악회도 할 수 있고 공간이 한 40여 평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안에는 카페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차를 마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순번대로 교대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봉사자를 또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아마 극동방송 소개를 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김정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했던 찬양 중에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찬양이 있어요. 나 그 찬양 꼭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때 뭔가 큰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야 그냥 뭐 완전히 그 찬양이 아주 내 안에 이렇게 막 얼마나 아주 내 가슴을 후벼 파르듯이 들어오는데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나는 실제로 걱정하면서 사역을 그리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위치는 노대동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도로명으로는 노대실로 89 이렇게 하면 오실 수 있고요. 아메리카노, 그 에스프레소, 그다음에 카페라떼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더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은퇴를 하시게 될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언젠가 그 저희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목사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마치려고 해라. 그 얘기를 하셔서 그 말을 굉장히 제가 마음속에 담고 살았어요. 잘 마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잘 마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은 끝났지만 저는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보통 뭐 설교 누가 안 시켜주나, 또 혹시 이제 강단에 대한 어떤 그 갈망들이 뭐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사명이 생기니까 여기에서도 자유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있는데, 또 조지 이필드라고 하는 18세기 복음 전도자가 했던 말을 항상 생각합니다.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겠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은 끝났지만은 사명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마치게 되면 일이 뭐 끝났다, 뭐 종료됐다, 그런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착륙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연착륙. 그래서 서서히 잘 준비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제 딸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해준 게 없는데 너무 잘 살아줘서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꿈이나 비전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뭐 특별한 꿈이나 특별한 비전이라기보다는 시작한 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 저 뒤를 위해서 또 이 일을 해주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산 일이 없어요. 현실이 중요하고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 그러면은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함께 꿈꾸는 동네 그걸 꼭 하고 싶고 혼자 가면은 빨리 가야 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함께 저는 그렇게 동네를 위해서 같이 꿈꾸고 가는 그 길을 계속 가고 싶어요. 제가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찬양 나누고 싶어요. 이 찬양은 제가 그 사역할 때 예배 찬양으로 가장 많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 예배 때 제가 이것을 첫 찬양으로 꼭 불렀거든요.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그러면 이제 그냥 눈물이 나죠.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어렵잖아요. 마을로 가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만납니다. 제가 지난번 그 코로나 때 분적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아이들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마스크 전부 쓰고 아이들 400명이 왔어요. 엄마 아빠가 따라왔죠.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왔죠. 한 800명이 왔어요. 분적산에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냉소주의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이제 코로나 전에도 냉소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는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자꾸 쇄신하고 그래서 이미지 전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주민하고 교인하고 구별하지 않죠. 똑같이 애경사 똑같이 갑니다. 연락 오면 무조건 갑니다. 주민들도. 그냥 어차피 곧 우리 교인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신방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히 통화시켜야죠. 지역이 스스로 그냥 자연히 스며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섬기는 일이 전도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전도 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이웃사랑 형태로 가야 돼요. 그러고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나 또 어떤 보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주고 섬기고 베풀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왜냐하면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을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그 마을에 영향력을 주고 장악을 해야죠. 또 우리가 인생에 해결도 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상담 사역까지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남구에서 지금 노대동이라고 하는 이 작은 옛날에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마을 목회로 그 컨텐츠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면은 저에게 오셔서 함께 이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뭐 무슨 뭐 지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동구, 북구, 광산구, 서구 다 이렇게 해서 확장해 가면 정말 좋겠다. 함께 꿈꾸는 동네, 남구, 또 동구 함께 꿈꾸는 동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도 참 좋겠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네, 그래서 금방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이 제가 드릴 말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여름입니다. 에어컨 밑에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고 안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앉아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도 또 오른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

0: 이 말씀을 한 번 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DJ 류리였습니다.
1: 네, DJ 류리였습니다. 광주 유일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함꾼의 마을지기로 새로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남택률 목사님의 내 인생의 찬양 함께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사역의 마침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남택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르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는데요. 강단을 넘어서 마을로, 송도들을 넘어서 이웃에게 다가가면서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남택률 목사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다가오죠. 그래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늘 남택률 목사님께서 선곡하신 찬양과 간증이 우리 삶에도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행해 주신 남택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2부에서는 찬송 필사 있습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네, 사랑의 드란 2부 출발합니다. 아, 2부에서는요, 필사 프로젝트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함께 찬양하고 또 필사할 텐데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 한 말씀 주세요 라고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의 한 말씀은, 네, 솔로몬의 얘기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물으신 거죠. 이때 솔로몬이 부나 장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그 선택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함께 허락하셨죠.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주시면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선물로 드립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구했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준비했어요. 찬양 들으신 후에 찬송과 필사 들어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스웨덴의 목회자 칼 보베르그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센 비와 천둥이 지나간 얼마 후 숲에는 새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고 멀리서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광경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영원히 깨어나고 마침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통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1957년

뉴욕 전도 집회에서는 청중들의 요청으로 이 찬송이 무려 100번 넘게 불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에 상징과도 같은 찬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찬송이 사람의 시선을 설교자나 집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 찬송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한국교회 부흥의 현장에서도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에서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드높여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찬양으로 세계 곳곳을 지나 한국교회 부흥의 자리까지 이어져 온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새소리보다 알람소리가 더 익숙하고 고요한 시냇물보다 분주한 일정에서 더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고 그 세계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있습니다. 삶의 불안도 있고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지난 뒤 새들이 다시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거리는 시간 속에서도 찬양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도 울려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필사하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숲속의 새소리,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프라노 임지은의 찬송이었습니다.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 만나고 계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광주 극동방송 PD들의 극동조화였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방송하던 우리 오용훈 PD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극동조화 썸머 스페셜 옆에서 그 메들리를 해주는 분들이 우리 문예정 PD님과 그리고 우리 김수현 PD가 그렇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네. 오늘 사랑해들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얘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5226님이 넓은 통창 밖으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듣는 남택률 목사님의 간증과 찬양이 제 마음 가득 은혜로 적십니다. 사랑이 뜰한 서머 스페셜 저에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내일도 또 귀한 한 분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8월 27일에는 이 찬송가 프로젝트, 필사 프로젝트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만나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옹기장이와 함께 또 정자영 교수님을 광주 땅으로 직접 모셔서 그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장이 예수 사랑하심을이거든요. 이 찬양을 함께 필사하고 또 이 찬송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나누고 옹기장이와 함께 뜨거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콘서트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한 장 한 장 쓰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드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백화점 상품권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도 오늘 찬송가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눴죠. 좋더라고요. 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필사하고 계신 분들은 인증사진도 좀 보내주세요. 몇 분 추첨 통해서 제가 선물 드릴게요. 사랑의 뜰 안에 이런 선물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에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네. 4940님이 사랑의 뜰 안에 은혜로운 찬송 따라 불렀습니다. 마음이 참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성령 충만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8905님, 1009님, 7511님 반갑습니다. 1302님도 오셨고요. 또 2823님. 그리고 0292님도 8564님도 5950님도 오셨고요. 또 9986님, 8968님 오셨습니다. 7238님도 오셨고 1100님도 오셨고요. 9140님 또 3781님 0296님 반갑습니다. 은혜의 하루 되게 하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믿음의 선포죠. 네, 사랑의 뜰 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만 가지 이유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 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목이 은혜와

은혜와 감사입니다. 은혜와 감사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동전이 있다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은혜와 감사는 동전과 같아.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감사도 넘칠 뿐만 아니라 다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요, 원어로는. 그런데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먼저 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 은총, 편파적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여러분, 편파적 사랑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편파적인 사랑을 해요.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파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편파적인 사랑까지 말할 만큼 바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헨은 생명, 하트죠. 여러분, 생명, 해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눈인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해는 영원한 생명, 은혜는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우리가 뭔가 좀 착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은 아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버렸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뭐냐면은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는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은혜로 받았다. 그걸 받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카리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은혜를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감사를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부 다 감사해요. 방금도 여기서 어떻게 찬양을 부는데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자기는 정말 감사,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까지도 못 믿게 막아버리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은혜를 거부해 볼 뿐만 아니라 은혜를 온몸으로 막아버린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하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나는 천벌받아 마땅한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은혜의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는 절대로 은혜를 끝까지 거부해버릴 강팍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겠다. 뭔가 내가 의로우니까, 뭔가 내가 착하니까, 내가 목사가 될 만하니까, 내가 장로가 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니까 금오비들 교회처럼 이렇게 큰 비전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꿈과 비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꿈도 안 꾸었어요. 이렇게 큰 목회 꿈도 안 꾸었어요.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니까 너희 금오비들교회 목사가 되고 금오비들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3절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우리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옥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 거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느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나는 평생 동안 증거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죠.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자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개역성경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박해했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사도 크게 두 가지 단어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토다입니다. 토다.

여러분, 토다는요, 철저하게 뭣과 관계가 있냐면은 알다하고도 관계돼요. 하나님의 의대를 알아야 감사하지. 그러지 않아요?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늘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보여주니까 알지. 이걸 계시라고 그래. 은혜라고 그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토다는 뭐냐면은 은혜와 연결되어서 감사, 감사의 고백, 찬양, 감사 예배 이런 것들을 토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예배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찬양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형식적인 감사는 할 수 있고 마음에 없는 감사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하게 돼요. 두 번째 감사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야. 그냥 유카리스가 있어. 그러니까 은혜하고 똑같은 단어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는 감사는요,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은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카리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어떤 의무나 직분이 있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오늘도 내 속에 가득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은혜라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 막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근데 또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찬이라고 하는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 유카리스티아예요. 이게 감사라는 단어와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찬을 만들 때 감사했느냐면은 그때는 감사 안 했어요. 뭔 떡이지? 뭔 잔이지?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찬식을 행할 때는 다 알잖아요. 떡이 몸이고 여러분 잔이 피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최고의 감사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은혜와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녀가 효자가 되게 있어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님께 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도 마치 깨진 독에 물붓기가 돼. 부모님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다른 집 부모들은 이렇게 많이 준다는데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뭐가 있을까요?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고 불평하면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국가에 감사할 때 나도 모르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면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 열매 맺습니다. 불평 한번 해보세요.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냥 뭘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는 데는 뭐가 있냐. 싸우면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 가르치는데 싸워요. 죽도록 싸웁니다. 절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은혜를 베풀면요, 안 가르치도 배워요. 근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걸 잔소리라 그래요. 엄마가 말하는 걸 잔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은혜를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요,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사랑은 안 베풀고 늘 나는 아니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 자녀는 어떨까요? 비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정의 아름다움은 어디가 있느냐면은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냥 해요. 때로는 그냥 마음에 없어도 하라니까요. 그러면 감사가 만들어지고 그 공간이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햇빛, 공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람도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일반적인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고 우리도 살지만 동물들도 살고 곡식들도 살고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를 주니까 이 큰 은혜를 몰라요. 잊어버려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맥주 감사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농사 짓지도 않는데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보리 추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여러분 농부들은 농사 지은 걸 도시로 보내면 우리는 농사 짓는 수고도 안 하고도 먹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먹고 사는 거 은혜입니다. 입고 사는 거 은혜입니다. 집에 사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특별한 은혜. 성경에는 특별한 은혜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사랑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은 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함께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여러분 그릇 중에서 가장 부족한 그릇이 질그릇이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질그릇을 누가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질그릇은 그 질그릇에 개밥을 주고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질그릇은 던지면 깨어져요. 사람이 참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양이다. 사람은 질그릇이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잘 부서지는지 몰라. 남편의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부서져버려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부서져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부서져 버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대접받고 존귀하면 좋겠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 어디를 가든지 뭐 모든 면에서 나는 누구에겐가 막 이렇게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까지, 이럴 때 점점 사람은 위축이 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것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린 질그릇 같다, 너 질그릇이야. 아니야, 나는 질그릇이 아니야, 나는 금그릇이야. 근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분명히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 이거 하나 깨졌다고 해서 누가 막 엄청나게 통곡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다이아 수십억짜리가 들어있으면 이 컵이 컵이요 다이아요, 이 컵을 바다에 던져버릴까요? 그러면 컵만 있을 때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안에 다이아가 들어있으면 절대로 못 던지게 하죠. 이게 컵이 다이아하고 같아져 버린 거예요. 본질이 같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게 되는데, 붙잡게 될 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이 8절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전에는 깨지고 부서졌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니까 어떤 고난과 무시와 멸시를 받아도 꺾이지 아니하는 것,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보배가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분이 똑같은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사의 사람이 되고, 다윗도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14절 15절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다시 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다, 안 선다? 선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 늙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안 늙어지나요? 건강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건강해지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병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죽고, 세상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천국에 간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인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말씀이 이거예요. 자, 은혜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순서가 은혜가 먼저요? 감사가 먼저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은혜가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여러분,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랬어요.

0: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은혜가 더 커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늘 그러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말은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가득하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면 다시 은혜가 차고 넘쳐요.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흘러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거요, 이거. 영광. 부모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부모님께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영광이 아니라 부모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돼. 아무리 부모님이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세상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뭐 마약에 취해서 도박에 취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 부모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요.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 감사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근데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가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도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요?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하고,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조그만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면 은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는데 그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이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요, 이제 주님과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결국 어떻게 될까?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와 연결이 되고요, 감사는 결국은 복과도 연결이 되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올리면 하나님은 은혜로 더해 주시고, 다시 감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러므로 축복받는 사람, 감사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1004번 금호배들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의 출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또 믿음을 쏟아놓았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보다 신뢰를, 불안보다 기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서두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나무엔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0: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되고 기쁜 하루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과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 교회 김우진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정말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소망의 가족분들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절망과 낙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의 시간 안에 구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단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만족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압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0: 아멘.
1: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소망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인생은 많은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고백들과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9772번님, 저의 아내 조순자 권사가 당뇨 합병증 때문에 매주 화목토 투석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24일에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 지금까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요. 요양병원으로 가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모든 일들이 해결되도록 또 우리 조순자 권사님 얼른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9772번님의 아내분 우리 조순자 권사님의 건강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순자 권사님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년 연말 고관절 수술로 그렇게 꿈쩍하지 못하고 누워 있으며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매주 3일을 그렇게 투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런 가정 가운데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비록 몸이 연약하여 누워있고 하나님 투석으로 인하여 마음의 심령들이 많이 연약해져 있겠지만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며

0: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간호하는 우리 977이 남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남편의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 남편의 고백에게 있어 이 고백으로 인하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권사님의 그런 치료들을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당장 급 나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4540번님. 고1 딸아이 건강하게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아들과 딸아이가 되길 원하고요. 저는 학습지 교사예요. 저는 최근 갑자기 회원을 더 인수인계 받았는데요. 새로 맡게 된 아이들 수업도 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딸아이 시험도 잘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세대를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에 또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4540 우리 성도님이 내어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고1 자녀 딸아이가 우리 기말고사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했을 텐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께 소망 두며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청소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지금도 시험을 치르며 시험을 마친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수고에 소중한 위로가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꿈을 꾸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곧 다가올 수련회 자리 위에도 함께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모든 청소년들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4540 우리 성도님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기쁨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리고 4540님이 학습지 교사로 아이들의 수업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의 입술로 잘 가르치며 그렇게 소중한 지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빛의 역사가 우리 4540 우리 성도님과 우리 자녀들과 또 만나는 모든 그런 아이들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0697번님 대구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친정언니 박선심 파킨스로 왼쪽 수족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필사를 꾸준히 하도록 오른팔에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니를 만나주소서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0697 언니의 박선심 성도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픈 그 파킨슨 병으로 인하여 왼쪽 수족이 불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본인이 답답할 터인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며 오직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사 하나님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그의 손에 힘을 더하

0: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이 내어놓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결코 그 과정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그 한날 한날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힘이요 도움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0697번님과 우리 언니 박선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목사님과 소망의 가족분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교회 김우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홍성선의 담대하라.

0: 아멘.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했습니다. 아, 다음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329번님, 배우자와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내는 옛날에 간암 수술을 한 뒤로 호르몬 진정이 안 됐는데 요즘에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저는 요즘 기운이 없는데 기력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2329번님과 배우자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력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2329님과 또 배우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그 건강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아내는 간암 수술로 인하여 정말 호르몬 진정이 되지 않고 또 요즘에는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육체의 아픔을 더 줄여주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있어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픈 그 아내를 간병하며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2329님에게도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0: 아멘.
1: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활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의 신자로 또 아픈 아내를 간호하는 남편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7095번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저의 연약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넘지 못할 큰 상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우리 7095번님 마음에 여러 근심, 걱정,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7095번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95님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어렵고 너무나 상처가 되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그런 비교함에 너무나도 낮아져서 우울증이라는 것들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7095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7095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나를 택하셔 영원히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7095님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떤 사탄의 속삭임에도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더하여 우리 7095님이 생각하고 걸어나가는 모든 인생의 자리 위에 존귀함으로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떨구어진 고개를 정말 하나님 들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 우리 7095님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3398번님. 강순옥님께서 교회를 조금씩 다니다 쉬고 있는 상태인데 친구의 권유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유방암 3기 임파선까지 전

0: 어린이가 돼서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친구와 전화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중이니 치유의 영, 육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3398번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강순옥님의 어떤 신앙의 성장과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다 꺼내지 못했지만 다 말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소원, 소망 가지고 있는 것들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닿고 응답받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3398님께서 우리 강순옥님을 위해 함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순옥 집사님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강순옥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방송을 들으며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강순옥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육체적으로 너무나 약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치료의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평강 또한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정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강순옥님에게 있길 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는 우리 3398님의 소중한 기도가 힘이 되어 하나님 강순옥 성도님이 주님의 자녀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 소망의 기도 식구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소망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힘이 필요한 자에겐 힘을 허락하시고 평강이 필요한 자에겐 평강을 허락하시고 감사가 필요한 자에겐 주님의 감사를 허락하셔서 그 모든 주님의 은혜 아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모든 소망의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2: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돼.
0: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 교회 김우진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바쁜 하루 중에도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7-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

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지금 아픕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목사요. 나는 대통령이요. 나는 시장이요. 나는 CEO요. 나는 장군이요. 그러나 그런 나는 나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 내 자존심을 버리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 직분도 내려놓고 체면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내 권세도 내려놓고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린 병을 제일 잘 아는 전문가는 의사이지 내 직분이나 체면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내 병을 고칠 수 없고 내 병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도리어 이것들이 병을 들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목사요, 대통령이요, 시장이요, CEO요,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교회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 직분도 버리고 내 체면도 버리고 명예도 권세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걸린 영적 질병을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잘 치료하시는 전문가는 예수님이지 내 직분도 내 체면도 내 명예도 내 권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내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내 병을 알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영적 질병에 빠지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자기 전문 분야를 간판에 걸었습니다. 무슨 무슨 정형외과, 무슨 신경과, 무슨 내과, 무슨 외과, 무슨 비뇨기과, 무슨 산부인과 등등 이 모든 분야를 다 하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도 진료 과목을 내걸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들은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드러내놓고 의료 행위를 합니다. 환자는 자기에게 맞는 곳으로 찾아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께서도 자기가 어떤 과목으로 진료하고 치료하시는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히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야에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수종들더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지라. 꾸짖었더니 귀신이 떠났습니다. 꾸짖었더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을 꾸짖으십시오. 귀신을 꾸짖으십시오. 귀신도 인격이고 죄도 인격이고 질병도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꾸짖으면 알아듣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꾸짖는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낫게 해주십니다.

0: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은성교회 안점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의 후유증으로 힘들었던 땅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선진국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땅의 혼란스러움은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를 찬양합니다. 이때

교회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이민족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 세계가 깜짝 놀랄 화합한 모습으로 이민족의 앞날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에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갈등이 아니라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에 약 9개월 동안 구금됐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진 목사가 석방되자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가족들이 환영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억류 국민가족회 최진영 공동대표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번 석방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과 연대가 이뤄낸 결실이자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회 대표단은 미국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인권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압박을 이어간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 억류 선교사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외교적 만남의 최우선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정삼 공동대표 역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자유를 빼앗긴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 억류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미국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한미 양국의 목회 현장을 직접 나누는 상호 파송 교류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문서로만 맺는 협정을 넘어 세계교회와 깊이 동역하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오하이오 연회와 함께 6주 동안 목회자를 서로 파송하며 사역 현장을 나누는 코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양국 목회자 7명이 참여했으며 한국 측 목회자들은 미국 교회를, 미국 측 목회자들은 국내 사역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동역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서울연회 김성복 감독과 방문단은 지난달 미국 현지 연회에 직접 참석해 말씀을 전하고 양국 교회의 선교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김성복 감독은 이번 프로그램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온 선교 협력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젊은 목회자들에게 세계 교회를 배울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연회 대표단은 형식적인 문서와 구호에 머물던 기존의 소극적인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과 목회 현장을 정직하게 공유하는 소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지구촌의 영적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교류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할지 더욱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과천의 교계와 지자체, 시민단체들이 신천지 측의 건물 용도 변경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지킴 시민연대는 어제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지역 정치권,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도심 중심 상권의 대규모 인파 집중에 따른 시민안전 위협과 다음 세대 교육환경 훼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법원의 항소심 선고 전까지 만 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와 추가 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 방학까지 반납하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교수들의 자발적인 영성훈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등 백석학원 산하 목회자들과 일반학과 교수 100여 명은 지난 3일부터 충남 천안 백석연수원에 모여 6박 7일 동안의 집중 영성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메마른 지식 위주의 강단에서 벗어나 교수들이 스스로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영성운동은 실제적인 복음의 결실로 이어져 백석대에서는 지난해 2,000명이 넘는 학생을 전도해 올 1학기에 24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동민 백석대 신학부 총장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지식 이전에 영성으로 교계의 분열을 극복하고 상호 배려와 융합을 이루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상임회장 회의를 열고 공동대표회장 홍사진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관 개정위원회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한교총은 조직 내부 정비와 더불어 한중 기독교 교류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동안 막혀있던 대중국 공식 선교 관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도 사회적 위기 극

극복을 위한 공적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교단 연합대표단은 다음 달 16일 명성교회에서 광복 81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등 주요 연합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은 우리 자손을 돌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은 위대한 승리와 권력, 수많은 자녀와 부귀 영화라는 인생의 모든 정점을 경험한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지나온 생애를 깊이 숙고하며 기록한 은혜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 어떤 걱정이나 불안도 없는 천하무적의 영웅이었을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편 곳곳에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과 좌절, 죄책감과 염려 속에서 피를 토하듯 부르짖었던 인간적 연약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비록 들풀처럼 시들어가는 유한한 존재일지라도 도움을 구하며 엎드릴 때 거대한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한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힘겨워할 때, 내 무능함과 연약함에 갇혀 지금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낙심한 우리를 향해 언약의 신실함을 약속하시며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그 거룩한 의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결핍과 불안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던 잘못된 삶의 태도를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항상 갈망하는 자리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해내고 정의를 지키며 항상 공의를 행하는 복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온 땅에 있으며 그를 선히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삶의 걸음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늘의 무한한 은혜가 우리 영혼을 즐거워합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구원의 강한 손으로 완벽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take
2: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늘함께 교회 이기열 원로 목사입니다. 교회를 2024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기열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게 되셨을까요?
2: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후배 중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김상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부 회장할 때인데 와서 형이 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부가 이전에 하던 체제에서 완전히 바꿔서 양육하는 체제로 이렇게 바꾸면서 대학부 회장이라는 그것도 없애고 리더 체제로 바꿔서 할 때에 형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시던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는데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라 그럴까요? 안 맞아요.
3: 대학부를 돕기 위해 시작한 목사님의 걸음은 결국 목회자의 길로 이어집니다.
2: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을쯤 됐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운데 두셨느냐. 가만 놔두면 나는 편안하게 잘 살 사람인데 왜 나를 불러서 대학부에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 생각을 할 때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0월달이 됐을 때 신학교를 가려면 노회에서 시험도 보고 해야 되니까 저희 부친께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 이듬해 신학교 가게 된 거죠.
3: 험난한 여정입니다. 목회자의 길은 이기열 목사님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2: 부목사 생활은 저기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했고요. 승동교회에서 만 7년, 해수로는 8년 사역을 한 다음에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모교회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교회가 조금 이름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기로 그런 교회인데 10년 된 교회에서는 내가 7번째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2년 지나니까 교회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3: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기열 목사님께는 어떤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을까요?
2: 그 부교육자한테만 내가 기도원 가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기도원을 한 주간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간 곳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을 갔습니다. 거기 이제 기도실과 숙소가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어느 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0: 이제 숙소로 가는 도중인데 갑자기 앞에 누가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럼 주님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이듬날 그 이튿날 짐을 싸가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1: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사님은 또 어떻게 극동방송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0: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기 나침반 출판사의 김용호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방송 한번 해보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죠. 뭐 교회가 아직 개척해서 뭐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방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헌금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시작을 해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중간에 좀 쉬고 그 이후에 지금 양육국장 하시는 신효석 국장님이 속초에 계실 때 속초에 가서 국장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강원극동방송에서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7년 전쯤 이야기예요.

0: 임현주 사모님, 81년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40년이 훨씬 더 이렇게 지나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더군다나 어려운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교회 개척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아내와 또 아이들,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는 절대로 올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동안의 수고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딸과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이후의 삶이 늘 축복된 정말 재미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복된 삶, 건강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삶. 사모님을 향한 이기열 목사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사실은 기도 제목이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니까 정말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만 해도 교회에서 산기도도 가고 철야기도도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라 하는 사명인데 정말 우리가 가서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이기열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 전파선교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넘나드는 여러 경로 가운데 화물이 오갔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양강도 인근의 13군데에서 밀수 활동이 감지됐다고 하죠. 앞서 북한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북중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사회 제재가 있는 만큼 감시망을 피할 요량으로 비공식적인 경로로 몰래 오간 것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촘촘한 감시 속에 그 눈을 피해 물자를 들이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뇌물과 거짓이 난무할 수 있는 억압과 패스.

96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1069번.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지역까지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보혈의 능력이 북한 땅에도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첫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출석 인사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함께하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퇴근하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입니다. 요즘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북한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누리면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음에 더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가봐야겠습니다. 맞아요. 8041님.

요즘 여러 소식을 듣다 보면 참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때죠. 그 가운데 오늘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그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출석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출석 선물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8041님께 오늘의 그 첫 선물 함께 할게요. 이 시간에라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지 않아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8958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운전 중에 우리 안전운전 하시면서 귀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안성에서 배달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북한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음에, 또 기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리면서 수요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신 우리 성남에서 참석하신 0543님 감사합니다. 0680님도 저희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인천에서 방송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망은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부모님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른 그 은혜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와, 이미 작은 그 통일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이런 소망을 품는 게 이미 그 공동체에 있더라도 갖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오늘 또 기도까지 그런 마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은 선물 0680님 보내드릴게요. 복음 통일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0084님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자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을 무얼 하며 또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익산에서 오신 5879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썸머 스페셜 이번 주부터 북한 상식,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그 땅에 대해서 한 뼘 한 뼘 또 특별하게 알아가 보는 시간 만나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의 상식으로 이렇게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이천에서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는 2772님, 또 하얼빈에서 와주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신 분, 그리고 전주에서도 와주셨는데 의정부에서도 오셨고요. 아, 오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이 지역과 관련된 퀴즈인데 아직 여기에서는 이 정답인 이 지역에서는 출석 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계시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 상식 퀴즈에서도 처음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식,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 제가 요거를 그래도 많이 맞추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관식으로 하려다가 그래도 준비한 보기를 같이 내어드리면서 요 정답에서 출석 인사를 같이 보내주시면 그래도 한 최소 그 첫 다섯 분께는 이곳에서 보내주신 다섯 분께는 저희가 선물 같이 꼭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 1번 울산, 2번 제주, 3번 광주. 평소에 여기서 그래도 많이들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여기입니다. 날씨도 자주 전해주셨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가신 건가요? 울산, 제주, 광주 가운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가장 조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곳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분이 안 계신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거의 다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그 두뼘 상식 퀴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상식,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서 가장 적게 계실지, 이곳으로 우리 여름 맞아서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울산일지 제주일지 광주일지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 신청 찬송으로 문자 보내주셨던 찬양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할게요.

신청 찬송이었던 오신실 하신 주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이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살고 계신데 그 가운데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보내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제주도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지 아직 못 찾았어요. 1번이 울산, 2번이 제주, 3번이 광주.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5171님,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대전은 제가 보니까 500여 명이 계신 거 보니까 뒤에서 다섯 번째, 우리 앞에서 12번째, 그래도 500여 명이 계시대요. 그리고 0906님도 도전을 해주시면서 극동방송으로 태교 삼아서 보혈 찬양을 듣고 있는데 아이가 오늘 첫 찬양에 크게 태동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북한 땅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와 함께 우리 보혈 찬양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답까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까지만 정답을 받아봤어요. 정답은 이 세 가지 보기 울산, 제주, 광주 중에서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제일 조금 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울산. 그러니까 제주가 3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고 울산이 4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있고요. 광주는 그래도 10위예요. 10위. 500여 명이 살고 계시다고 해요. 저희 첫날 나눴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지금 3만 명 안팎의 인원 가운데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3만 명 안팎의 인원 중에서 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참 적은 인원이죠. 그 가운데 또 선물 당첨자를 몇 분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퇴근 중에 보내봅니다. 정답이길 바라면서 제주라고 해주신 우리 새싹회원 6642님 같이 선물 보내드리고요. 노원에서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이 방송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통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듣고 있습니다. 2번 제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새싹회원이신데 그동안 참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싹회원만 선물을 받으시란 법은 없잖아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제주도가 아닐까요? 하시면서 9318님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이랑도 한 번씩 나누면서 그 마음을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제주도만 보내주셨던 1541님 또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직도 제가 제주에서 보냅니다 라고 보내신 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주에서 보내실 때 제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제주인 줄 알거든요. 제주에서 보냅니다 라고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혹시나 제가 놓친 우리 제주분이 계시다면은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고요. 오늘 지금 당첨이 되지 않았더라도 오늘의 상식은 오늘은 그 두 뼘씩 좁혀가는 또 시간 드리니까요. 두 번째 상식까지 바로 함께 할게요.

월요일과 수요일 우리 지금 이곳에서 어디에 살고 계실지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가장 먼저 이제 뭐 자기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살아요? 라고 묻잖아요. 그 가운데 어디서 왔나요? 고향 이야기.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이 또 북녘의 곳곳이겠죠. 함경도, 양강도, 평안도, 황해도, 평양, 남포, 기타 등등. 그 가운데 유독 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이 지역인데요. 가장 많이 오신 그 고향이

어디일까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그 고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오셨거든요. 이것도 보기까지 내어드려야겠죠.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평안남도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까요? 함경북도에서 제일 많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평양에서 많이 오셨을까요? 양강도인 것 같아요. 8845님 보내주셨는데 양강도가 2위입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꼴로 양강도에서 오셨고요. 신의주로 찍어봅니다. 우리 주관식으로 냈어도 많이들 맞춰주셨을 것 같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문제를 내봤어요.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양.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 고향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 철원입니다. 최북단에서 최남단으로 와서 제주에서 보내주셨네요. 두 번째 상식을 도전해 주셨어요. 1번 평안남도인 것 같아요. 평안남도를 도전해 주셨고요. 한 분은 평양이라고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도전,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나왔을지를 볼 수가 있어서 힌트가 되지만 헷갈릴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이 간증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특히나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신 분들 이 지역이 유독 많긴 했습니다.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점심부터 은혜가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찾아오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0906님 반갑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 가족과 함께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와, 8224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탈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몇 분 더 계세요. 3199님, 정답! 여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쪽의 국경을 넘어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저 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 북한에서 이렇게 건너온 이렇게 탈북 뉴스를 보시면 위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뭐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이렇게 오신 분들의 뉴스는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요 아래쪽 북강원도나 저 황해도 쪽으로 오신 분들은 뉴스가 가끔 보시죠. 이게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살고 계셨던 대부분의 고향, 1번 평안남도, 2번 함경북도, 3번 평양. 극동방송 통해서 들으신 간증이나 아니면 뭐 접하신 콘텐츠 가운데 여기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평양이라고 답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함경북도도 많으시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준비한 선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1번이 평안남도, 2번이 함경북도, 3번이 평양, 정답 보내주세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에서 제주 앤팜 제주 청사 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 가운데 선정 통해서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마지막으로 그 도전을 받아보면서 기다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가운데 대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어딜까요? 1번이 평안남도, 2번이 함경북도, 3번이 평양. 샵 1069번으로 참여해주세요. 강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탈북 아이들 합창을 가르치면서 함경도 출신의 아이들과도 함께했던 생각이 납니다. 북한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셨던 5770님. 정답 함경북도인가요 하셨는데 정답이 함경북도가 맞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의 고향,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군가를 만나면 물어보는 게 어디서 오셨어요? 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서로 마주하고 나의 고향을 이야기하고 고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면 좋을 오늘의 상식, 정답은 함경북도. 함경북도에서 오신 분이 10분 중 거의 6분이 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강도가 5분 중 1분, 함경남도가 10분 가운데 1분, 10% 정도 되고요. 아까 부모님의 개성이, 부모님의 고향이 개성이라고 하신 분이 있으신데 개성의 고향인 분들이 0.1%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참 좋아요 하시면서 2234님 정답이랑 같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도전해주셨던 이렇게 북쪽이 국경을 넘어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신 것처럼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밀수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북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에서의 또 북한에 있는 북에 있는 주민분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기가 쉽고 외부 문화를 접하기가 쉬워서 탈북을 결심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퀴즈 풀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꿉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새벽 3시경에 일어나 극동방송에서 자주 간증을 들었는데 여기가 많았어요 하시면서 2739님 와, 이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답을 보내주신 우리 8105님은 내일 다시 도전해주세요. 북한 땅에 자유의 복음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7750님 아멘. 이렇게 상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기도의 한 줄들 가운데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우리 당첨자분들은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오늘의 상식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함경북도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스웨덴의 목회자 칼 보베르그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센 비와 천둥이 지나간 얼마 후 숲에는 새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고 멀리서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광경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영혼이 깨어나고 마침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통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1957년 뉴욕 전도 집회에서는 청중들의 요청으로 이 찬송이 무려 100번 넘게 불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상징과도 같은 찬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찬송이

0: 사람의 시선을 설교자나 집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 찬송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한국교회 부흥의 현장에서도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에서 김장한 목사님은 그의 설교를 통역하셨고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드높여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찬양으로 세계 곳곳을 지나 한국교회 부흥의 자리까지 이어져 온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새소리보다 알람소리가 더 익숙하고 고요한 시냇물보다 분주한 일정에서 더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고 그 세계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있습니다. 삶의 불안도 있고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지난 뒤 새들이 다시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거리는 시간 속에서도 찬양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도 울려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필사하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숲속의 새소리,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다면 언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뭐 현재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있지만 저는 처음으로 태어났던 때,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났던 때, 결혼할 때,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에 입사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로서 아이를 이 세상에 낳았을 때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라 여겨집니다. 아름다운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이 어머니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이 영화에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퀸이라는 인물인데요. 급속히 늙어가는 병과는 달리 노인 얼굴로 태어나서 아기 얼굴이 되어 죽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벤자민. 그 버려진 고아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으로 알고 받아들여 평생을 키우는 흑인 여성이 퀸입니다. 그 퀸이가 벤자민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교회로 데려갔을 때 그때까지 휠체어만 타던 노인아이가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도 생깁니다. 평생을 양로원에서 섬기며 벤자민이 청년이 되어 넓은 세상으로 나간 낙타 무릎이 되도록 중보 기도한 어머니 퀸이.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벤자민은 전쟁 가운데도 살아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도 얻습니다. 생로병사는 늘 우리 곁에 있는데요. 전적으로 수용하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늘 기도해주는 이 땅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벤자민도 있고 우리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귀하죠? 어머니 사랑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이런 식으로 간구합니다. 시편 31편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말하며, 시편 7편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유사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아뢰었습니다. 이런 간구들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고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배경들은 모두 유사해 보이지만 기록된 시간과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든 그에게 변함없었던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이가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어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그 극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역시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를 돌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우리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또 수년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이곳으로 정착하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이게 진짜 여름이 뭐 7월에 접어들면서 이 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1: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온난화라 그러니까요. 지구 온난화가 아마 네. 지금 북극에 있는 오름도 막 녹아내린다고 하니 뭐 처음에 한국 왔을 때보다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계속해서 기온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북한에서는 한국보다는 제가 한국 와서 처음에 있잖아요. 강원도가 지금 한국은 제일 추운 지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더운 지방 쪽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0: 아.
1: 그렇잖아요. 북한은 꼭대기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고향은 북쪽인데 평양에서 제가 19년 살았잖아요.
0: 네.
1: 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에어컨 자체는 한국은 뭐 집에도 에어컨, 나가도 에어컨. 그 상점 뭐 모든 데가 다 에어컨 있다 보니까
0: 네.
1: 여름 괜찮잖아요. 특히 승용차에도 다 에어컨 있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보다는 북쪽이지만은 시원할 것 같아도 여름이 더 힘듭니다. 에어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0: 그렇죠. 여름을 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참 간극이 큰데 오늘은 또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7월 1일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1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일단은 이 냉매가스에 대해서 북한 주민분들에게 좀 이해가 있을까 싶어요.
1: 네, 혹시 북한 주민들이 아마 냉동고

0: 북한은 냉동고라 그러거든요. 냉동기죠. 냉동기인데
1: 네.
0: 이게 지금 안에를 차게 하려면 그 냉매가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동기로 해서 돌아가서 쭉 돌면서 그게 이제 차게 만들잖아요.
1: 네.
0: 근데 이자처럼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찬 바람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하는 걸 돌려서 몇 도를 맞추면 그 이제 적정한 온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 온도가 35도까지 높다 하지만은 수용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넣어가지고 그 온도를 내가 한 25도를 맞추겠다 하면 그러면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 수용차는 밖에는 아무리 더워도 그 안은 엄청 시원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냉매가스라는 게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이 냉매가스 있잖아요. 수용차에 있고도
1: 네.
0: 얻을 때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냉매가스가 어떻게 새는지 들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충해 넣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전 이번에 바꿔놓았어요, 완전히.
1: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을 작동하게 하는 원료 중에 하나.
0: 네, 그렇죠.
1: 라고 우리 주민분들이
0: 네.
1: 이해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에어컨 자체도 사실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북한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지도 뭐 그것도 최근이잖아요, 대표님.
0: 북한에서는 에어컨이나 안 걸고 냉온풍기 이렇게 말했어요.
1: 냉온풍기.
0: 네, 근데 그게 그 옛날에는 평양에 가면 주황당 비석급 되는 간부들 집에만 이제 일본산 갔다가 이제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북한산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중국이나
1: 네.
0: 아니면 일본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에어컨이 워낙 좋으니까
1: 그쵸.
0: 대한민국의 삼성, LG 그 외에도 이제 뭐 캐리어 각종 이제 에어컨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1: 네.
0: 이런 업체들에서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품 질도 좋고
1: 기능도 많고요.
0: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어떻든 무덥다 하는 여름에도 바로 이제 집에서 나오면 차에 타면 바로 이제 에어컨 틀고 그다음에 사무실 가면 또 다 에어컨 돌다 보니까
1: 네.
0: 큰 건물 안에서 옆을 지나가도 문만 열려지면 그 안에서 찬바람이 확 나오잖아요. 완전히.
1: 그리고 저도 이제 귀가할 네. 때마다 20분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에어컨을 집에 틀어놓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 기능이 지금. 다 있잖아요.
0: 그렇죠. 사람이 없어도 핸드폰 가지고 집에 거 먼저 틀어놓고 미리미리. 딱 가면 시원하게 되고 이렇게.
1: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승용차에 있는 에어컨을 관련해서 해주셨는데 북녘에 계신 분들은 집에도 에어컨이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양 중심으로
0: 개인들은 거의 없어요.
1: 커졌겠죠.
0: 네, 그 선풍이나 그저 사다가 돌릴 정도고 에어컨은 네. 거의 없죠.
1: 그럼 승용차는 또 두말할 게 없겠네요.
0: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차라고 하면 옛날에 갱생차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트럭이
1: 네.
0: 그러니까 승용차가 거기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럭도 없고 한국은 버스, 트럭 모든 차들이 에어컨 안 넣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한국 승용차들은 다 에어컨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건 겨울에는 에어컨 틀면 더운 바람 나오면서 안이 춥지 않고 또 여름에는 또 그 에어컨 돌리면서 온도 낮춰놓으면 찬 바람 나오면서 또 시원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 냉매가스가 이번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조금 좀 찬 바람 나오는 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완전 바깥이었죠. 근데 물어보니까 정비소 가니까 정비소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마을마다 보면 차 정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깨됐으면 아마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 더 넣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에 새로 넣읍시다 해가지고 이 바깥이 완전히
1: 거의 얼마 만에 바꾸신 거예요?
0: 그 한 5년 좀 됐는데요. 원래 10년 돼도 안 바꿀 때도 있긴 한데
1: 네.
0: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빵빵하게 좀 착하게 좀 하려고 그래 바꿨습니다 이번에.
1: 그래서 승용차에 에어컨을 위한 냉매가스 충전을 18만 원
0: 네.
1: 결제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횟수로만 따져도 뭐 5년째 됐다고 하셨지만 10년까지도 쓰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뭐 18만 원이면
1: 네.
0: 뭐 하루 벌어서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한 해 여름이 아니라 또 한 5년 혹은 10년 이상은 또 간단 말이에요.
1: 네.
0: 네, 그러니까 뭐 부담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는 게 편안해야 되니까
1: 네.
0: 시원하고 여름에는 그래서 이번에 예, 또 이렇게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또 이제 예, 이번에 교체한 겁니다.
1: 이거를 또 저희가 그간에 설명해왔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북녘의 주민분들과 화폐 단위인 원은 같지만 이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서의 천 원과 북한에서의 천 원이
0: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18만 원이 아니고
0: 네.
1: 18만 원. 그러니까 이곳의 노동 가치로
0: 한국산,
1: 따지면
0: 한국 가격이죠.
1: 네.
0: 이 달러로 치면 그 한 150달러가 한
1: 100한 2, 30 요즘 또 환율이 올라가지고.
0: 네. 근데 이 정도면 뭐 부담이 안 되죠, 사실은.

0: 이게 뭐 지금 보통 한국에 있는 우리 일반 노동자도 하루나 하루 반 정도만 일해도 이거는 벌수 있는 돈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그 문제 없죠. 근데 북한은 아마 이제 100달러라고 하면 엄청 큰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은 뭐 100달러는 뭐 보통 보면 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라도 벌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부담이 안 됩니다, 사실은.
1: 저희가 이렇게 승용차에도 에어컨을 아주 상시로 틀 수가 있고,
0: 네.
1: 집에서도 잘때 그냥 켜놓고,
0: 그렇죠.
1: 너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강을 해칠까봐 이거를
0: 네.
1: 취침 예약이라고 해놔서.
0: 다 이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1: 네.
0: 이제는. 예. 자기 전에는 지침으로 예약해 놓으면
1: 맞아요.
0: 자동으로 이제 돌다가 또 멎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참 이게 지금 너무도 발전했어요.
1: 네. 근데 북녘에서는 우리 대표님 그러면은 그때는 에어컨이 집에 있으셨어요?
0: 없었어요. 없었고, 저희 회사 있잖아요.
1: 네.
0: 장비 중에 김일성, 김정일이 건강장수하는 연구소다 보니까 그 연구소 안에 제일 비싼 이제
1: 장비가.
0: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1: 아.
0: 장비는 항상 21도부터 23도 정도를 맞추라. 이렇게 이제 그 지도서가 카탈로그에 다 되어 있어 가지고
1: 네.
0: 그 온도 맞추려니까 할수 없이 그거는 겨울에는 또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덮여야 되고. 근데 온도를 딱 맞춰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산 그때 그 이제 브랜드가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1: 네.
0: 일본산 에어컨이 우리 연구소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거보다는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산은 너무도 좋은데 그때는 그게 창문에다 매달아서 쓰는 거였거든요, 그때. 근데 어떻든 저는 집에다가는 없었고 그 우리 회사에는 있었어요, 연구소에.
1: 참 기계를 위한 에어컨은 있으면서
0: 네.
1: 사람을 위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근데 이것도 지금 한창 뭐 평양에 몇년 전부터 유행이 불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은 전기를 쓸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전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1: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여름이면 당연히 또 생각하게 될 에어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이 가운데 계절마다 느끼는 북녘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이 가운데 묵상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어느 뭐 정말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진짜 빠진 게 없어요.
1: 네.
0: 이번 말씀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1: 아멘.
0: 아, 참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는지.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서는 우상 믿다 보니까 돈 아래도 땀에 쩔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나라 같은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어디 가나 더울 쐬라 에어컨 틀수 있고 또 겨울이 추우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 이런 정말 천국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1: 네. 밤낮으로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뜨거운 가운데서도 추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과
0: 네.
1: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비 내리는 수요일,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부분 오늘 이제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한번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떤 날씨,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자, 내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찬양 내가 오늘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한번 남겨주십시오.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여러분의 신청곡 받겠습니다. 뭐 하시면서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거기에 날씨 상황 그리고 신청곡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 비는 참 좋네요. 예, 성령의 비,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네, 대부분 지금 구름이 덮여 있는 하늘, 아니면 이제 비 오는 날씨 대부분이시죠. 후텁지근한 습기 찬 날씨에요. 충남 서산 하늘에는 구름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라고. 대구 마치 홍해강 가를 때 바람으로 가는 것처럼 바람이 매우 불고 있다고요. 2705번님의 신청곡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산도 비가 오고 천안도 그렇고요. 밀양 비는 안 오고 바람만 분다고요. 포항 습하지만 신선하게 바람 부는 날씨. 3533번님도 오셨습니다. 김기석과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511 3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요.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자,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흐린 날씨라고 6203번님 오셨고요.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 보슬비가 내립니다. 새끼라 좋아요. 6403번님. 광야라는 단어를 쓴 신청곡들이 많이 있는데 뭐 광야에서 있네, 광야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곡 이름은 광야를 지나면 돼. 이게 다른 곡이 있는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며를 신청하신 건데 다른 글로 쓰신 건지 다시 한번 제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비 오는 날이어가지고 그런지 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거 신청하신 분들도 많고요. 2046번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원주 비가 온다고 2842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대구 흐리고 비는 안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시군요. 손님 대기 중에 새끼라 매일 잘 듣고 있고 영혼을 깨워 바짝 정신 차리고 안전운행 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6150번님 우리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정말 비가 오는 날씨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고 전남 광양 흐리고 보슬보슬 운전 중에 멈췄다가 보낸다고요. 1404번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광주에서도 성령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6820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강원도 원주에서 신청하신 2842번님의 신청곡 찬송가 264장이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0: 정자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곡을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제목으로도 주셨지만 아마 이 곡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완도에서 목포 가는 길이라고 하신 6403번님도 이 곡 신청하신 것 같고 대구의 6150번님도 이 곡이죠? 신갈 밖에는 세상의 목마름을 적시는 비가 안에는 은혜의 비가 내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8282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고 대전에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또 남편이 택배기사라 고생이 많은데요 916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8898번님 우리 평택에 계신 권사님 맞죠? 광야를 지나며 신청하셨고 8958번님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다른 소화는 못해도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항 후덥지근하다고 목포 용해 주안교회 김상수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은 빵긋 해님이라고요 또 5319번님도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네요. 아빠가 우리 딸을 전도하고 싶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딸의 정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빠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빠는 돼 있는 상태고 제가 근데 딸은 지금 아빠가 전화 연결이 돼 있는지 모릅니다. 딸에게 전화해 볼게요. 딸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임주은이요. 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임주은 양. 맞죠?
1: 네. 네, 맞아요.
0: 와, 전화를 바로 받네.
1: 네.
0: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혹시 오늘 방송국에서 전화 온다고?
1: 네, 들었는데 자세히 어떻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0: 뭐 하는지는 잘...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알려줄게요. 예. 지금 중학교 3학년 맞아요?
1: 네,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에요?
1: 저 나주 살아요.
0: 나주? 전라남도 네. 나주?
1: 네.
0: 오,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1: 지금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0: 아, 친구들이랑 라면 먹다가? 큰일 났네. 라면 부르면 안 되는데? 지금 먹다가 받았어요? 다 안 먹었어요?
1: 아직 좀 덜 먹었는데. 네.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어디 편의점에서?
1: 네. 아니, 친구 집에서.
0: 친구 집에서. 학교는 오늘 끝났어요?
1: 네, 끝났어요.
0: 끝났어요. 그렇구나. 시험은? 기말고사는?
1: 아, 기말고사 봤는데. 네. 좀 망해가지고.
0: 망해가지고. 아유, 또 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기회가 있어. 예, 네. 또 기회가 네. 있으니까. 네. 또 2학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곧 방학이겠네요? 네. 교회. 아니 학교 방학?
1: 아, 네 맞아요.
0: 그렇죠. 극동 방송이라고 들어봤어요?
1: 극동 방.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방송도 들어봤어요?
1: 네 들어봤어요.
0: 어떻게 아빠랑 같이?
1: 네.
0: 아빠가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극동 방송으로 네. 우리 주은이 사연 신청을 해가지고
1: 네
0: 당첨돼서 네. 전화를 한 거고 네. 선물 좀 네. 주고 싶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1: 네.
0: 아빠가 우리 주은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국으로 우와. 사연을 줬더라고.
1: 우와.
0: 우와, 그니까. 무슨 사연인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연 당첨됐으니까, 선물을 내가 이렇게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봐요. 네. 선물.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도토리 묵, 도토리 냉면.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그 다음에 커피, 견과 세트, 그 다음에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0: 화장품 레모나. 아, 근데 주원이가 좋아할 만한 게 막 이렇게 좀 한정돼 있긴 한데 어떤 거? 네. 어떤 거 그럴까요?
1: 저 두부 밀쉐이크요.
0: 두부 밀쉐이크. 아우 좋다 좋아. 쉐이크.
1: 네.
0: 그러면은 아빠가 이거 신청했잖아요.
1: 네.
0: 아빠한테도 뭐 줬으면 좋겠는데 아빠한테는 뭐 선물하고 싶어요 주원이가?
1: 아빠한테 소곱창이요.
0: 소곱창. 야. 네.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1: 네.
0: 아빠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아빠 좋아하실는지 한번 물어볼까? 예.
1: 네.
0: 아버지, 아버님.
2: 네, 여보세요.
0: 어떻게 소곱창 괜찮나요?
2: 네, 좋습니다.
0: 좋아요. 어,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우리 주은 자매.
1: 네.
0: 어, 아빠 좋다고 하는데.
1: 우와, 네.
0: 어, 어. 이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혹시?
1: 아, 알고는 있어요.
0: 알고는 있어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1: 아, 네.
0: 아빠 옆에 듣고 있었어, 아빠.
1: 아, 진짜요?
0: 어. 아빠가 듣고 있다, 지금. 우와. 아빠하고 예, 인사 한번 하세요.
1: 아빠, 안녕.
2: 좋아. 어, 좋아.
0: 아. 아빠, 안녕. 아, 역시 중3. 맞다. 중3 맞네. 아. 자, 우리, 어, 우리 주은이가 그 극동방송도 앞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1: 네.
0: 아빠랑 엄마랑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데 주은이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라는 응? 그런 소식이 있어요.
1: 응? 약간 최근에 시험 기간이라서
0: 네네.
1: 좀 늦게 자느라 주말에는 수면 보충하느라 좀
0: 아 수면 보충이 또 있었구나.
1: 네, 못 갔던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그게 1년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응? 수면 보충을 1년이나 하고 있네. 자, 아무튼, 자, 아빠.
2: 네. 네.
0: 아빠, 우리 주은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2: 네네.
0: 주은이 잘 들어봐요.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 있대.
1: 네. 네.
0: 자, 아빠. 아빠, 사랑의 메시지 큐. 네.
2: 주은아, 아빠가 주은이한테 늘 말하는 거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부터 어. 주은이까지 4대째 예수님 믿지.
1: 어.
2: 그래서 아빠는 주은이가 꼭 같이 어, 교회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아빠가 너한테 물려줬듯이 너도 너의 어?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종아. 아빠가 어. 사랑해.
1: 아, 사랑해.
0: 아, 그니까. 자, 우리 혹시 주은이도 아빠한테 좀, 어, 사랑해 말고도 이렇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어요?
1: 어, 살짝 있어요.
0: 살짝 있어요? 그럼 살짝 네. 한번 해볼래요? 아빠한테?
1: 네. 네. 네. 아빠 근데 내가 네.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어. 항상 나를 믿음으로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를 좀 잘 나갈 건데 그래도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2: 그래.
0: 와, 우리 주은이 똑 부러진다. 와우. 주은이 멋지다, 멋져. 응? 안 나간 건 아니구나 주은이가.
1: 네 나갔는데.
0: 살짝 살짝 나갔군요.
1: 네.
0: 살짝 살짝 나갔어. 어.
1: 네.
0: 자 이제 시험도 끝났고 수면 보충도 네. 1년 동안 좀 했고.
1: 네.
0: 응?
1: 네.
0: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은이.
1: 네.
0: 그쵸.
1: 좀 나가고 올게요. 네.
0: 그렇지 이제 이번 주부터 시험 끝났으니까.
1: 네.
0: 그래서 이번 여름에 혹시 교회에서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 같은 것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그런 거 참여해봤어요?
1: 참여 작년쯤에 했었던 것 같아요.
0: 작년쯤에 했구나. 올해도 한번 수련회든 여름 성경학교든 한번 해봐요.
1: 네.
0: 거기 옆에 라면 먹고 있는 친구도 좀 데리고 가고.
1: 네.
0: 옆에 있는 친구는 교회 다녀요?
1: 한 명은 다니고 한 명은 안 다녀요.
0: 안 다녀요. 네. 아저씨가 그런다고 이번에 싹 같이 여름 수련회 가자고. 어, 그렇게 이따가 얘기해요.
1: 네.
0: 자 그리고 우리 주은이가 어, 저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1: 네.
0: 금방 아빠한테 이제는 내가 교회 좀 잘 다녀보겠다.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결단의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한번 해봐요.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우리 주원이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 우리 아버님 혹시 못다한 얘기 있나요? 우리 주은이에게? 혹시?
2: 항상 그냥 주은이가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0: 예, 예.
2: 예, 이번 사춘기나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고.
0: 네, 네.
2: 예, 은혜롭게 잘 지내는 주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우리 주은 자매.
1: 네.
0: 이거 지금 생방송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주은이한테 응원하는 막 메시지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우와. 네. 주은이하고 아빠 대화가 너무 이쁘고 뭉클뭉클하다고 그러고,
1: 우와.
0: 주은이 화이팅! 뭐 이런 문자도 오고,
1: 우와.
0: 주은이 주일에 꼭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목소리만 들어도 주은이는 정말 주님의 은혜처럼 예쁘고 귀엽고 지혜로울 것 같아요.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 생방송 중에 이렇게 막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1: 감사합니다. 근데,
0: 아주 밝은 성격이고 똑똑하네요. 막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주은이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잘 다니고 여름에 네. 여름 성경학교도 여름 수련회도 한번 꼭 가봐요. 다시 또.
1: 네.
0: 혹시 주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1: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요?
0: 네네.
1: 저 꽃들도 좋아요.
0: 꽃들도?
1: 네.
0: 이 찬양 왜 제일 좋아해요?
1: 이 찬양에서 약간 여러 약간 사랑 같은 것도 느껴지고 예예. 그런 것 같아서 좋아해요.
0: 사랑. 오.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래요. 오늘 너무 이렇게 인터뷰 잘해줘서 감사하고 예
1: 감사합니다.
0: 아버님 감사해요.
2: 네 감사합니다.
0: 두 분이 이제 인사 나누시고
1: 아빠 안녕.
2: 보자 사랑해.
1: 사랑해.
0: 주은이 라면 큰 불어가지고 큰일 났네.
1: 괜찮아요.
0: 주은이 빠이빠이.
1: 네 감사.

마커스 꽃들도 우리 주은이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참, 예, 귀엽죠? 요즘 막 이렇게 뭐 MZ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중학생, 뭐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아이들의 그 어떤 그 특이한 말투가 있어요, 보면. 아빠 안녕? 뭐 이런, 예, 재밌는, 귀여운 말투가 있는데, 아, 잠깐 느꼈네요, 주은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귀엽다, 너무 좋다, 기대된다, 응원의 메시지 주셨네요. 7281번님, 도봉구 창동, 새벽에 내리던 비가 멈추고 아주 덥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비가 막 오다가 쉬고 또 오다가 쉬고, 작은 교회에서 6살 손녀 아린이가 새일에 율동과 찬양을 했어요 라고. 우리 8239번으로 군산에서. 평택에서 비가 오락가락, 휴무라 시편 필사하면서 듣고 계신 우리 0574번님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친정엄마 전도하기 위해서 저의 간증문을 쓰면서 듣고 계셨다고 94세 우리 엄마 한동수님, 하루속히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0529번님 순천에서 비 내리고 있다고. 4375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논산, 또 경주에서 택배 배송 하시면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5215번님도 오셨습니다. 공주 시골집에 갔다가 대전으로 가시면서 빗속을 뚫고 가면서 1041번님도 오셨고요. 강원도 속초도 오셨어요. 청주 비가 많이 내립니다. 네, 울산에서도 지하철 청소하면서 듣고 계시고요. 나주, 아까 그 우리 주은이 나주였는데 3184번님도 나주네요. 자, 고성, 경남 고성에서 듣고 계십니다. 6765번님 비는 한두 방울 내려요. 주일 학생들 가르칠 때 자주 불렀던 찬양들 생각이 난다고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예, 그 옛날 어린이 찬양 이 제목이 뭐였죠? 6765번님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 제목. 자, 아까 우리 728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영혼아.

7857번님, 39년의 방학을 마치고 올해 2월부터 다니면서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요.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혹시 저하고 전화통화가 됐던 분인가요? 7857번님 한번 알려주시고요. 제가 축하의 선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방송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서 출근 준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5376번님의 신청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문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 곡 메들리로 되어 있는 이 박성은의 곡 여러분께 전하면서 내일 새끼라는 라디오 앱입니다. 내일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깨진 합창이 모아지고 찢어진 리듬이 회복되며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노래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며 창조 때 주어진 찬양의 본능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향한 애국편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마저도 영원한 합창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깨어진 삶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영원한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가로채어 세상과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끊어진 찬양을 이어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과 허망한 노래를 벗어버리고 가정과 일터,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0: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보통 사용하는 글씨체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믿을 만한 증인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세워 증언하게 하겠다. 그 후 내가 아내를 가까이 했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그 아이가 커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연못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힘있고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 군대를 보내 그들을 덮치도록 하겠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물처럼 강둑 위로 솟아올라 그 땅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 물이 유다로 흘러들어와 휘감아 돌면서 유다의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이 군대가 새처럼 그 날개를 펴서 너희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힘을 합쳐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멀리 떨어진 나라들아 잘 듣고 싸울 준비를 하여라.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한다 해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전략을 세워보아라.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이 백성이 말하는 반역에 끼어들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하며 떨어야 할 뿐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질 바위가 되시며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많은 사람이 이 바위에 걸려 넘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산 사람이 죽은 것에게 묻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동트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괴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그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화를 내고 위를 쳐다보며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둘러볼지라도 오직 고통과 어둠과 무서운 그늘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걷힐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군인들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야곱 백성에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에브라임의 모든 백성과 사마리아의 주민들까지도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그들은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무화과나무가 찍히면 그 자리에 백향목으로 심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원수를 강하게 하셨고 그들을 칠 원수를 움직이셨다. 아람 사람들은 동쪽에서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에서 와서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손을 들어 백성을 치려 하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시고 종려가지와 갈대를 한날에 찍어버리실 것이다. 장로와 귀족들이 곧 머리이고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 곧 꼬리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잘못된 길로 가니 그들을 따르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스웨덴의 목회자 칼 보베르그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센 비와 천둥이 지나간 얼마 후 숲에는 새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고 멀리서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광경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영원히 깨어나고 마침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통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0: 특히 1957년 뉴욕 전도집회에서는 청중들의 요청으로 이 찬송이 무려 100번 넘게 불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빌리 그레엄 전도집회에 상징과도 같은 찬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찬송이 사람의 시선을 설교자나 집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 찬송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한국교회 부흥의 현장에서도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에서 김장한 목사님은 그의 설교를 통역하셨고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드높여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찬양으로 세계 곳곳을 지나 한국교회 부흥의 자리까지 이어져 온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새소리보다 알람소리가 더 익숙하고 고요한 시냇물보다 분주한 일정에서 더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고 그 세계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있습니다. 삶의 불안도 있고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지난 뒤 새들이 다시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거리는 시간 속에서도 찬양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도 울려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필사하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숲속의 새소리,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익은 곡식의 감사, 십자가 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가지 복음이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당시 이 고백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주이다. 이 고백을 하면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상징입니다. 완전수 12에 천을 곱하면 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만 2천에 또 완전수 12를 곱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로마가 박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지킨 믿음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666은 짐승의 수이고 사람의 수이다. 총명한 사람은 그 숫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세어보라고 말씀합니다. 666은 어떤 사람을 향하고 있는 상징 수이고 그 상징은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마와 손에 666을 받지 말라는 것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로마 황제의 신격화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강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감사할 때 평강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은 당시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평강을 외쳤는데 그 평강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면 일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승리가 온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고 첫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로 섬기고 또 학생의 주보를 제가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율동과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그때는 전지에 찬양곡을 써서 차트를 넘기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강단 위에 데코레이션 글씨를 써서 장식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단에 글씨를 써서 붙일 때 제가 경험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내가 데코레이션을 장식해서 강단에 붙이고 쓰임 받는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글씨를 파는 데코레이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글씨를 절기 때마다 강단 위에 붙였던 생각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글씨를 팔 때마다 내 안에 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다 해야 하나? 시간도 바쁘고 힘들다. 처음에는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이 흐려지면서 억지로 하는 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 과정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신앙 여정에 기쁨과 힘듦이 모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은혜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운 공동체가 은혜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은혜로만 자라지는 않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매주 전하는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또 누군가는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같은 말씀인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달고 오묘한 은혜가 되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것 같지만 실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나를 만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하는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지킨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행동과 그 행동을 이끄는 내면의 마음이 있는데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인간 행동이 어떻게 건강하게 나오는가, 또 인간 행동이 왜 어려워지는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이 다른데요. 감사하면은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긍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시야는 넓어지게 되고 창의력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불평할 때는 뇌에서 다른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전두엽이 약화되고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생각은 좁아지고 건강한 판단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때 에너지 효율도 달라집니다. 감사는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불평할 때는 근육이 경직됩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를 하니까 감사할 때는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합니다. 대안을 찾고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불평할 때는 상황을 실제보다 더 최악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때 능력이 생기고 불평할 때는 능력이 사라진다. 감사는 피곤할 때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면 불평은 감당하기 어려운 브레이크와 같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삶은 평강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이 있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감사할 때 평강이 찾아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하라가 우리가 새기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영적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믿음의 거인, 또 약하고 여린 분들도 만납니다. 믿음이 참 좋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의 삶에 항상 은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약하고 여린 분들을 보면 그들 안에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약해진 사람은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인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작동합니다. 말씀이 작동합니다. 십자가 은혜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면 약해지고 말씀에 반응할 때 믿음은 거인으로 성장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목사로 살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곤 하는데요.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회 개척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는 있는데 감당할 힘이 버거울 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과 했던 대화가 있습니다.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헌주야, 힘드냐? 그럼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좀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러면 주님은 다시 저에게 묻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만큼 힘드냐?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럼 감당해라. 내가 도와줄게.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응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나의 생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리띵크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용사가 왜 강건해지는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내 상황을 리띵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나를 주도하니까 이전에 내가 가진 해석과 주님이 주시는 해석이 만나면서 말씀을 만난다는 건 내 해석이 주님의 해석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왜 그들은 이길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보면 리띵크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상업과 무역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상권을 길드 조합이 쥐고 있었습니다. 경제 생활을 하려면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길드 조합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가이사르 퀴리오스가 있었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다 라는 증명서를 끊어주었습니다. 요한은 초대교회가 신전에 가서 분향을 하고 가이사르 퀴리오스 고백을 해야 안전이 보장받는데 그러지 않으면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마와 손에 666 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666은 짐승의 표이고 사람의 수라고 하면서 총명한 자는 그 숫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세워보라고 합니다. 당시 666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의미했습니다. 666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신전에 가서 가이사르 퀴리오스를 고백하지 않으면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니골라당 교훈, 발람의 교훈, 자칭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예를 썼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살아가자는 모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은 교묘하고 치열해졌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 문제를 포기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난의 문제라기보다는 유혹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밖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유혹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입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보는 해석력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마음속에 십자가 은혜를 붙든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황제 숭배 거절하고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어떻게 로마와 타협하지 않고 가이사르 큐리오스를 말하지 않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압도적인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 은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압도적인 감사와 연결될 때 상황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승리한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감사 마음이 나를 주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 두 종류의 추수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는 익은 곡식의 추수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의 추수입니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는데 이 익었다의 오늘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었다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바짝 마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속에서 익어가는 신앙의 열매도 있지만 때로는 시들어가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나의 신앙이 익어갔는가 시들어갔는가를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시들어가는 것일까? 어디에서 익어가는 것일까? 그 전환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삶은 알곡으로 익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건 로마 황제 우상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 당시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죽음을 복으로 말하지? 그런데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은요, 본질이 다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주 안에서 살면 죽어도 복이고 주를 떠나면 그게 저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를 보는데 핵심은 어디에서 사느냐입니다. 주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린 양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밖에 사는 사람이 심판의 추수를 경험합니다. 그는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0: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신앙이 맺는 열매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익은 곡식으로 추수하는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 열매입니다. 익은 곡식의 추수는 구원의 추수를 말하고 포도송이의 추수는 심판의 추수를 말합니다. 구원의 추수로 가느냐, 악인의 추수로 가느냐,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길을 가야 합니다. 진리는 내가 품어야 하는 삶의 가치를 말합니다. 생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가 가야 할 길이고 내 삶의 가치이고 내 삶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익은 곡식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십자가 은혜를 붙든 사람이 익은 곡식이 되고 그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진노의 포도송이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길을 만납니다. 오늘날은 유혹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내 삶이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고 있는가? 십자가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리띵크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 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갈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화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새김질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새김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르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0: 잉글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광주여 사명의 도시로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2026년 7월 1일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통합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부합하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데 그 지도의 핵심이 우리 호남 광주였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첨단 산업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도, 광주공항 이전도 올 연말까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 확정 짓기로 아주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남의 시대다.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광주 청사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와 축하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지금 광주를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한 도시를 높이지 않으시거든요. 역사의 예루살렘을 드러내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안디옥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광주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도시의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을 읽으면 흔히 부흥을 생각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부흥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왕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절망감 정도가 아니에요. 집단적 상실감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미래를 잃은 슬픔, 존엄을 잃은 슬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마른 뼈라고 불렀습니다. 도시는 건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도시는 그 도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기억으로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의 집단 기억은 패배였습니다. 패배. 포로였고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키기 전에 그들 속에 있는 기억의 해석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참 이상한 질문이죠. 누가 봐도 죽었고 누가 봐도 끝났어요. 뼈니까, 마른 뼈니까. 하나님은 그 끝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보다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광주를 사랑해요. 전 정말 광주가 좋아요. 광주는 따뜻한 도시예요. 광주 살아보니까 따뜻해. 광주는 정이 많아요. 정. 그래서 형님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 삼촌, 누님. 이게 통하는 도시야. 의로운 도시예요. 광주가요, 그냥 정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 불의에 대해서 또 흥분하면서 울고 일어설 줄 아는 의로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도시입니다. 야, 열정적으로 춤출 줄 아는, 노래할 줄 아는 열정의 도시예요. 그러나 동시에 상처가 많은 도시입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를 경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그 가족들은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어. 진실을 밝히기까지도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렸어. 근데 그건 광주민의 상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또한 광주는 오랜 세월 지역 불균형 속에서 상대적 소외감도 경험했습니다. 산업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업이 없습니다. 광주에. 다 타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광주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상처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치우고 싶지도 않아요. 상처, 아픔, 눈물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광주야 너의 정체성이 정말 상처뿐이냐?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마른 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셨습니다. 이 차이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보고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보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그의 상처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부르지 않아요. 미래를 불러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광주의 정체성은 1980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주의 정체성이 더 이상 억울함이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광주의 정체성이 소외감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광주를 상처의 도시가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사명의 도시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광주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광주를 설명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의 도시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상처가 있어요. 제가 예부집회를 나가보는데요, 상처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싸웠던 상처, 분열의 상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시간이 약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미움이 사라지던가요?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니까 남편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시던가요?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시던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더냐고요. 벌써 아이 출산했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런데 지금도 임신한 여자 보면서 얘기할 때마다 수박 먹고 싶었는데 수박을 안 사다 주고 또 그때 시어머니가 산후조리하고 있는데 일을 시켰다는 거야. 나는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막 이러면서 네 할머니가 이러면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원망과 상처가 사라지더냐고요. 기억은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놈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어디를 몇 대를 맞았는지 때린 놈은 기억이 없다 그래. 그러면 그 맞은 놈이 세월이 흘러가면 때린 놈을 잊을 수 있냐?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상처는 결코 시간이 치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미움과 원망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스스로 치료될 시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처 해결법은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해석의 책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건을 바꾸시는 분이기 전에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경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치우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이제부터 모든 형님들이 너를 땅에 묻으려고 했던 기억이 사라질 기어다 싹 기억을 치우지 않았어요. 대신 마지막에 그 모든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재수가 없어서 형님들에게 의해서 내가 이 상처고 눈물이고 짓밟힘을 당한 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을 해주셔. 그 모든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람은 상처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사용하셨습니다. 형들은 사건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십자가도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사명이 된 사건입니다. 광주의 역사도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광주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잊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함부로 기억을 지워버리면 안 되는 게 기억을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거든요. 쉽게 기억을 지우면 안 되죠. 그러나 기억이 미움을 키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이 복수의 연료가 아니라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가 이제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통합시도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설교를 쓴 거예요. 저는 혼자요 광주를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쓴 겁니다. 이제는

창조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픔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으로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로 미래를 가로막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사랑의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수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을 때 그 뼈들은 버려진 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했잖아요. 이 뼈들은 내 백성이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광주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도시가 아닙니다. 광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광주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광주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도 아니었어요. 광주의 희생을 잊어버리신 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광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성도를 만나고 목회하며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가난의 기억 때문에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같은 사건인데 다른 해석이에요.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상처의 치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는 별로 동의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처로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미래로 부르셨지. 세월이 약이야. 우리가 그 말에 속은 겁니다. 세월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무슨 사건이든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해석을 하면 그건 더 이상 내게 상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절망해요. 어떤 사람은 병 덕분에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간증해요. 어떤 목사는 떠난 송도 원망하다가 공동체가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떠난 성도를 축복하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 왜 축복이 나올까요? 해석이 된 거죠. 해석이. 해석이. 사건은 같지만 해석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이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여전히 마른 뼈 앞에 서 있어요.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요. 뼈는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광주가 통합 후에 진정 살아나는 길은 기업하나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산이 뭐 조단이 예산이 몰려온다고 여기에 우리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광주가 진정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광주여 내 말을 들으라. 광주여 일어나라. 나는 너를 상처의 도시가 아니라 사명의 도시로 세울 것이다. 저는 광주의 역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저는 섭리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사건을 말하고 역사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섭리! 상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사명이 될 때 더 이상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주를 새로운 계절로 부르시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면 좋겠는가?
우리 광주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는 세 가지를 대언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제 말을 안 들어줄 것 같고 여러분이라도 태연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제 5.18은 한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환대와 화해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을 거예요. 희생도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억의 목적은 미움을 이어가는 데 있지 않아요. 원수 갚는 데 있지 않아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복수의 상징이 아닌 화해의 상징으로 바꾸셨듯이 이제 우리 광주 안에 5만 8천 명의 이주민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5.18을 복수의 창으로, 미움의 창으로, 한풀이 그래서 무당들에다가 한을 푸는 이런 창이 아니라 이제는 환대와 전 세계에서 몰려온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이런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통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도시로 일어나라고 명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통일 비전을 품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통합 시 왜 열어주셨냐?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통일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의 마룻바닥 기도회는 더 이상 어떤 내 인생의 한을 푸는 기도회 자리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기도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독일의 라이프니치 교회 그 기도회처럼 모여드는 사람도 달라지고 있고 기도의 사이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도시였습니다. 이제는 그 정신을 넘어 한반도의 화해와 회복,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영 교회 대붕을 일으키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그분 이름을 딴 호텔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그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서 그 평양 땅에 38선이 열리면 송정역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일어서야 돼요. 이 정부한테 돈을 주세요, 공항 옮겨주세요. 네, 좋아요, 다 옮겨주겠죠. 근데 공항 옮기고 돈이 내려와서 발전하면 뭐 할 거냔 말이죠. 다시 타락하겠죠. 도시가 비전을 품지 못하면 그 도시는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돼버리잖아요. 통일의 비전을 품죠. 여러분, 장사를 하실 때에도 통일 비전에 입각해서 사업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꿀 때 통일 비전, 통일을 지금 어떻게 광주에서 이 정도가 아니라 통일이 되었을 때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비전을 품고 일어서요. 오늘도 우리 민주가 독송을 했고 샬롬학교 독송을 했는데 참 이들이 나는 통일 한국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마룻바닥 영성으로 무장된 요놈들. 타일러의 한인 공동체 우리 한인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장진 교수님이 참 통화를 하면서요. 제가 대단하게 타일러 안에 대단한 장학금을 못 보내도 이 한인교회에다가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부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타일러 대학교에서 우리가 보낸 선교비도 다 이제는 노출이 됐고 그리고 그 한인 공동체가 오히려 아시아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기도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리더십 모임에서 늘 논의가 되고 있대요. 나는 우리의 시선이 호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열방을 품고 통일 비전을 품고 광주가 일어나야 된다. 왜 공항이 만들어지고 삼성이 내려오고 SK가 왜 내려오고 도시에 왜 부흥이 일어나느냐.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북한에 갔다가 교회 짓고 쏟아 붓고. 세 번째가 광주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의 미래는 기업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미래는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에 가정과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 공격한 거 보세요. 사탄 말 가정. 저는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0: 감당해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정 세우는 일을. 진짜 이번에 간증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예수가 아니고는 교회가 아니고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경찰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지역에 아주 민원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산동이 살아나는 거 교회가 그 일에 일조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거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으로는 안 돼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갖추면서, 이게 지금 대통령 연설문인지 설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쓰면서 설교를 쓰면서 내가 이거 시장 지금 취임 연설문인가. 광주의 미래는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광주의 미래는, 여러분 아멘해 주셔야 돼요, 광주의 미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의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돈으로 죄짓고 끝납니다. 그걸로 돈벼락이 막 부어져. 왜 부어진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일어서야 돼. 공항이 왜 이전하는지, 왜 이렇게 커지는지, 왜 규모가 확장되는지, 이걸,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못하면 도시는 타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 스스로 답하십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주여, 이제 상처의 도시를 넘어 사명의 도시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도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도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도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여, 사명의 도시로 일어나라.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 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맛집, 음식의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음식집을 의미하는 말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맛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어떤 지역의 이름을 치면요, 자동완성으로 어디 어디 맛집이 뜨고요. 요즘에는 지도 어플도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어플 내에서 별점이나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어디 가시기 전에 보장된 좋은 한 끼를 위해서 어디 어디 맛집 알아보고 검색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요, 가끔은 보장된 맛집보다도 그냥 우연히 들어간 이른바 불쑥집을 발견했을 때 더 기쁘고 즐겁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로 들어갔지만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을 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숨은 맛집을 찾았다는 생각에 괜히 뿌듯해지기도 하죠. 신앙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늘 더 유명한 것, 더 화려한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시죠. 큰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조용한 새벽의 기도에서, 또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오늘 펼친 성경 한 장에서, 누군가의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위로의 한마디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7월 8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썸머 스페셜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프티드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곡은 강찬 목사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띄워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요즘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취미가 됐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후기를 읽고 별점이 높은 곳을 찾아가도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 맛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 맛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싶다거나 아니면 내 입맛에는 맞지 않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는,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알 수가 없죠. 내가 직접 기도해보고 말씀을 붙들어보고 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볼 때 비로소 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선한 분이시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맛보라고 초대하십니다. 바쁜 하루 가운데 잠시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오늘만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계속 쓰고 계시죠? 오늘 3일째인데 어떻게 작심 3일로 끝나는 거 아니죠? 네.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만드셔서 찬송과 가사를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릴게요.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선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썸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의 찬송가는 새 찬송가 79장, 통일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한 편의 시에서 시작됐습니다. 1885년 스웨덴의 시인이자 목회자인 칼 구스타프 보베르그 목사님은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센 천둥과 번개가 지나간 뒤 맑게 개인 하늘 아래 새들이 다시 노래하고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장관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그 순간 목사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깊이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그 감동을 시로 남긴 것이 바로 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시였는데요. 이 시는 이후 여러 나라를 거쳐서 영국 선교사 스튜어트 케이 하인에 의해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했고

훗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복음 집회에서 자주 불리면서 전 세계인의 찬송이 됐죠. 이 찬송은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의 고백입니다. 그럼 오늘의 필사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듣고 오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사를 적으며 그토록 광대하신 주님께서 먼지보다 작은 저를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제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필사 찬송가 조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나눴는데요. 아, 다들 필사 하셨는지요? 하셨겠죠?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퇴근하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요, 우리 6306님께서 쓸 때마다 꼭 사랑에 빠진 듯 설레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필사하신 내용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필사 사진 보내주시면 선물 드린다고. 네, 우리 6306님 선물 드립니다. 링크 드렸으니까요.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닉네임도 적었어요. 세마포입니다. 남겨주셨는데 세마포라고 적혀있네요. 영어로. 네, 좋습니다. 세마포는 무슨 뜻으로 적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정과 생각이 있어서 왼손 필사 중입니다 하셨는데 이 사정과 생각도 궁금해요. 네, 나눠주실 수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646님께서 찬송가 필사 노트는 누구의 아이디어이신지요? 히스토리까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탄, 2탄, 3탄 계속 나오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너무 좋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송옥석 PD님이 이렇게 책은 제작을 하셨는데 너무 책이 좋죠. 네, 잘 한번 필사 31일 동안 해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필사노트 없으신 분들은 노트에 노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노트나 집에 한 권씩 있으시죠? 네, 아무 노트나 고르셔가지고 찬송가를 가사를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순서가 있으니까요. 순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남겨주시면 필사 일정이 담긴 달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내주시고요. 찬양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4345번님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네,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 진짜 너무 쏟아지더라고요. 다들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4420번님 지사에서 뭐 안 받으셨나요? 제가 깜짝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잘 받으셨죠? 남겨주셨는데 네, 잘 받았어요. 월요일에 네, 너무 감사해요. 잘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출첵합니다. 8968님께서도 남겨주셨고요. 5503님 출첵합니다.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필사는 아까 했어요. 남겨주셨는데 네, 필사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듣고 올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김도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네, 김도현의 빈들의 마른풀 같이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집으로 귀가하시는 분들 빗길에 안전 귀가 하시기 바라고요. 또 수요일이니까 수요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수요예배 자리에서도 은혜 많이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소망을 품고 삽니다.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성도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실까요? 우리는 늘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단 한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다. 큰 산불도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이 되죠.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회복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이 단어 안에는 11장의 분량의 은혜가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니 마땅히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삶으로 응답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를 받은 마음에서 헌신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립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차오르면 헌신은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그러므로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은혜를 정말 받았습니까?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헌신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은혜를 가슴으로 뜨겁게 경험한 사람은 헌신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는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출발점이 될 때 비로소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느낀 사람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언제나 무엇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무엇을 드릴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16편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피하는 사람은 헌신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눈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것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저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헌신의 시작인 것이죠. 둘째, 이 헌신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헌신은 세상을 닮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낮아져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조용한 섬김이 누군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헌신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이 새로워질 때 깊어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면 환경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도 새로워집니다. 그 새로워진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 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손이 하는 일, 내 발이 가는 곳, 내 입이 하는 말, 내 눈이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은 내 자신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조용히 달라져가고 변화되어져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즐거움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한 헌신,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헌신, 나를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설이 문제라고 했고 또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성도가 새벽마다 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교회를 바꾸기 전에 먼저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한 사람에게서 번지고 또 한 사람에게 번졌습니다.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교회가

0: 다시 살아났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의 헌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산 제물이 되기를 시작하니 그것이 번지고 번져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나에게 드리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광주를 바꾸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 예배. 이 시간은 회중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노명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한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만져보아 알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함들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만물을 붙드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 아멘.
0: 우리를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에도 돌이키도록 구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화해시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맞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옵니다. 예배합니다. 살아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기뻐하신다 하시오니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찬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모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보고 듣는 마음이 열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그리하여 설교하신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1: 아멘.
0: 또한 선포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 성화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1: 아멘.
0: 찬양하는 코람디오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들을 통하여 찬양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1: 아멘.
0: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0: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0: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0: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제가 CCC 강사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서 한참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 주로 이제 벤치에 앉아있는, 요즘은 이제 벤치도 많이 안 앉아있는데 어쨌든 캠퍼스에 벤치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기도도 먼저 하고 찬양도 하고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팀별로. 그래가지고 벤치에 있는 한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다가가서 시간이 되시냐고 제가 10분 정도 해줄 말이 있다고 딱 말했더니 그 사람이 저의 얼굴을 슬쩍 보더니 얼굴에 밝은 광채가 나시네요. 눈이 참 맑으시네요. 이 말을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 얼굴이 그렇습니까? 아, 시커먼데 하지. 그래서 순간 움찔했습니다, 제가. 왜 움찔했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내에 나가보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분들에게 접근할 때 주로 하는 말이 아, 눈이 참 맑으시네요. 영이 참 맑으시네요. 또 얼굴이 참 빛나네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움찔했죠.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은 돌을 닦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전도하기에서는 다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갔더니 아마 저의 시커먼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빛났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 피부과가 폭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빛나게도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구약에 그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오잖아요. 십계명과 말씀을 쭉 받아오죠, 율법을. 근데 내려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난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환하게 빛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더니 얼굴이 해처럼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그래서 이 모세가 수건을 갖다가 얼굴을 가려서 사람들과 만났다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하죠. 하나님과 만났던 그 영광이 일시적인 거니까 사라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해처럼 빛나는데 영광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사라져가는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그 수건이 벗겨짐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벗겨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여기에 앉아있잖아요. 단순히 예배 순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죄와 죄악, 죄가 있죠. 세상의 염려,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수건을 벗는 것처럼 다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음식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이렇게 귀한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두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흡수한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고대 청동 거울 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봤던 거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청동 거울은 그저 희미하게 우리의 얼굴이 비춰질 뿐이죠. 오히려 원어적으로는 이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의미는 주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바라본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울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오죠? 내가 나오죠. 맞죠? 뭐 남편이 나옵니까? 남편이 미울 때는 남편이 이상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내가 미울 때는 아내가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아닙니다. 거울에는 분명히 여러분의 얼굴이 비춰질 것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뭔 말이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가득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면 누가 보일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싹 저에게 계속해서 다시 한번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흡수되고 또한 더불어서 반사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즉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 따라서 하시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따라할 때가 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멜로디대로 따라서 부르는 경우 있고요. 대표기도 하시면 아이고 너무 길다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저기도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럴 때도 있잖아요. 또한 말씀이 딱 선포되면 어떻습니까? 저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웃집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인데 내가 들을 메시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를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은 그 찬송이 나의 찬송이 돼야 됩니다.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또한 그 말씀이 내게 꼭 집어서 나를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 관계의 문제도 주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뚜렷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예배가 많아.

천주교 같은 데는 한 번만 드리던데 왜 이렇게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목요 기도회, 또 금요 철회 하는 데도 성당 있잖아요. 주일날도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1부, 2부, 오후 예배, 예전에는 저녁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라고 바쁜데 그냥 한 번 딱 드리고 오후에 시원한 계곡 가서 발 담그고 수박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번 딱 비추면 모세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세 이야기. 모세의 그 영광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한번 만났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지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매일, 언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할 때마다 주님께 고백할 때마다 조금 전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주님 중에 주인이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 아니면 만나야 될 사람들, 말씀을 대언해야 할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 안에 비춰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안 비추신다면 주님, 난 당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한번 시편 24편 7절 8절 제가 PPT를 띄워놨는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다윗성이 완성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때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다윗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엄청나게 춤을 추면서 배 에봇을 입고 속살이 보일 정도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자기가 왕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찬양하면서 속살이 보일 정도로 경배할 때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결정하고 저것도 결정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수많은 복잡한 것들을 처리하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 인생의 왕은 나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면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행동을 하고 아무리 주어짜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개선이 됩니까? 오히려 더 악화가 됩니다. 돈이 잘 벌려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힘겨울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 중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간단하죠. 그렇죠.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계속해서 했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관자십니다. 나의 인도자십니다. 당신이 저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자식 문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자식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건데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못합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돈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물질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우리 안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자 다시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시고 계시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면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거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모양으로 바뀐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비추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겨지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면 닮는다. 들어보셨죠? 부부가 생각보다 잘 닮습니다.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인데 10년, 20년 살아가면 성격도 닮고 얼굴도 닮고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그걸 뇌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거울 유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울 유련.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신경들이 똑같은 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앞에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똑같이 나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죠. 누군가를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의 말투, 행동, 심지어 옷차림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가게 되고 비슷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울 유련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빵긋빵긋 웃는 진짜 활짝 웃는 부모님들 밑에서 뭐예요? 자녀들 보면 빵긋빵긋 신나게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뇌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함께 있는 거잖아요. 대박!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닮아가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부부가 24시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껏 해봤자 한 서너 시간 있습니다. 하루에 직장 다녀와서. 그래도 부모가 닮아가고 생활습관이 비슷해지는데 나와 함께 24시간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가 좋을 때에도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멍하게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가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오늘 계속해서 18절 다시 한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이것을 성화의 신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화되어 간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는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의 상극이 뭐죠? 성령 충만하고 전혀 반대편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한자인데. 죄, 맞습니다. 성령 충만과 죄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 공간에서 한 시간 안에서 절대 머물 수가 없는 게 성령 충만과 죄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님께서 집에 와 계셔서 몰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고 이제 옷 다 입고 불 끄고 탁 나옵니다. 그러면 현관 중문이 있잖아요. 중문. 중문을 싹 열고 그럼 어때요? 캄캄하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제가 발을 쑥 이렇게 내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 센서 등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그러면 얼른 제 신발을 구두를 찾아서 신고 나오게 됩니다. 센서 등이 너무 캄캄해가지고 신발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센서 등이 확 켜지는 순간 어둠은 완전히 물러나고 빛이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빛과 어두움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빛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죄악들, 악한 것들, 사단의 역사들은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죄악들이 있다면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예배에 죄를 가지고 참여하셨다면 즉시 지금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순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고백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 성령님께서 계시면 죄악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죄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뭐예요? 자유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성령 충만하면 죄악의 모든 것들 물러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울했던 것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었던 것들, 내 마음을 묶고 있던 여러 가지 사탄의 악한 것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면 다 물러가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 고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예수님을 참 닮으셨네요. 네, 그대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괜히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급하시면.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옆에 사람 얼굴 보면 되는데. 옆에 사람 얼굴 보고 옆에 사람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그 형상이 가득 비춰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죄도 고백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여기에만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예배당이 최종 위치입니까? 여기 저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나가면 다시 수건이 탁 덮여지고 어둠이 덮여지고 근심과 걱정이 덮여지고 예배당 들어올 때 다 내려놨던 짐들을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보자기처럼 싸가지고 뒤로 다시 당배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나갈 때 다시 무거운 짐들 다 보따리 보따리 다 이렇게 주섬주섬 싸가지고 무겁게 또 나가는 겁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흡수하고 받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비추어야 합니다. 청동거울은 흡수하고 비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정에 안 믿는 남편, 직장에 안 믿는 많은 동료들, 또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출근한,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등교한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내 얼굴에서, 내 몸에서, 내 행동에서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정직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예배 후에 비춰져야 합니다. 직장에 가서 비춰져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비춰져야 합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에게 나 교회 가야 돼 했더니 너도 교회 가? 너도 예수님 믿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 안 해도 아, 쟤는 뭔가 있어.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얼굴에 비춰지는 광채가 달라. 저 얼굴에 웃음이 달라. 나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 막 쥐어짜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 앞에 온전한 사랑과 섬김과 공의와 친절과 정직과 이것들을 베풀어주면 그 안 믿는 남편이 내 부인이 달라졌어요.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할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꼭 이야기하세요. 자, 내 얼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너무 강력하죠?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꼭 한번 대답을 들으셔야 되는데 내 얼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대답이 어떻습니까? 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 얼굴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오늘 하루아침에 이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배에 계속 참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예배에도 오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

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비추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광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서 받는 비춤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 비춰집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일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그 영광의 빛을 이웃에게 가득 비추는 그런 거울로서의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너무 다행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을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다 감춰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복할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닮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매 순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고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비추기를 원하는 성령을 따라서 그 모든 영광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송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노명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371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 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옹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786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들려주시는 찬송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8845번님께서는 저녁 먹고 누룽지 만들며 듣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소화가 잘 안 되셔서요. 문자 참여는 처음으로 하네요.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들. 이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한 새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김주열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진의 예수 이름 높이세, 이어서 소풍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 들으셨고요. 신보라의 오직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축복의 메시지 모두 모두 좋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짐니의 오신시라신 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줄 믿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스웨덴의 목회자 칼 보베르그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센 비와 천둥이 지나간 얼마 후 숲에는 새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고 멀리서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광경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영원히 깨어나고 마침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통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1957년 뉴욕 전도 집회에서는 청중들의 요청으로 이 찬송이 무려 100번 넘게 불려졌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상징과도 같은 찬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찬송이 사람의 시선을 설교자나 집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 찬송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한국교회 부흥의 현장에서도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0: 있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에서 김장한 목사님은 그의 설교를 통역하셨고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드높여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찬양으로 세계 곳곳을 지나 한국교회 부흥의 자리까지 이어져 온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새소리보다 알람소리가 더 익숙하고 고요한 시냇물보다 분주한 일정에서 더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고 그 세계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있습니다. 삶의 불안도 있고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지난 뒤 새들이 다시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거리는 시간 속에서도 찬양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도 울려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필사하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숲속의 새소리,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우레의 아들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누구나 한 번쯤은 순수하게 도우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혹은 내가 한 말이 전혀 다르게 전달되어 억울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기를 바라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노력하고 남들이 자신을 잘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미소나 친절한 행동 또는 예의 바른 말투가 자연스럽게 나와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의도와 다른 말이 나오거나 얼굴 표정에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아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죠. 만회를 해보겠다고 어설픈 변호를 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포기하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짓기도 하죠.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없는 사람처럼 살던 요한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로 그는 사랑이 많아 누구에게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러 항상 주변 사람들을 쫓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요한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인물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우레의 아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우레의 아들. 사람들은 그 형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그 둘에 대한 기억이 아주 선명한데요. 그들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호수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며 습관적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간에 시도 때도 없이 동네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물을 던지라거나 밧줄을 당기라고 하곤 했죠. 야고보가 두 아들 중 장남인데 책임감이 강하고 아버지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죠. 사실 전 예수님께서 동생 요한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야고보를 부르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요한은 형과는 좀 달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렸는데 어려도 너무 어렸죠. 전 요한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또래 친구들이 즐겁게 놀이를 배울 때 아버지로부터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요한은 아주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놀이로 바꿔버리는 특이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이였죠. 예를 들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 야고보가 친구 성인식에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기 잡으러 호수에 나가야 한다며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들은 오전 내내 노를 저어가며 그물을 끌어올렸지만 수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의 나이는 12살이었고 요한은 이제 겨우 7살이었죠.
1: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2: 요한한테도 노 좀 저어라 하시면 안 돼요?
3: 난 노 젓는 거 싫어. 그건 형 일이잖아.
4: 요한은 지금 그물 보고 있잖아. 노를 저으면서 그물을 살필 수는 없어.
1: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그물을 살피면 되잖아요.
4: 전에 얘기했잖아. 요한이 시력도 더 좋고 손도 빠르니까 하는 거지.
1: 아, 하지만 아버지.
4: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조금만 더 쳐. 그리고 나면 내가 바꿔주마.
1: 물고기가 없나 봐요, 아버지.
3: 물고기가 없다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큰데 누가 다 먹어버렸나?
1: 요한, 누가 갈릴리 호수 전체에 물고기가 없다고 했어? 내 말은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 없다는 거지.
3: 그럼 형 말은 물고기가 하루 종일 헤엄치느라 피곤해서 집에 자러 갔단 말이야?
4: 그만해라, 요한.
3: 아니면 물고기들이 엄청 영리해서 우리 배를 알아보고 다 도망갔나 보지.
1: 아니면 네 냄새를 맡았나 보네. 그래서 물고기들이.
4: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3: 형, 지금 시몬 성인식에 못 가서 삐쳐서 그러는 거지?
4: 허허, 요한.
3: 아, 진짜요, 아버지. 아, 형이 자꾸 저한테 화를 내잖아요. 제 잘못도 아닌데.
1: 네 잘못이야. 네가 노를 저을 수 있을 만큼만 컸어도 내가 갈 수도 있어.
3: 나도 그거든. 아버지, 저도 노를 저을 수 있을 만큼 크죠.
4: 당연하지. 야고보, 이쪽으로 오너라. 내가 노를 저음봐. 그리고 너희 둘 서로 좀 떨어져 있어.
1: 네, 아버지.
3: 네, 아버지.
4: 요하, 뭐가 좀 보이냐?
3: 방금 뭔가가 보였어요.
1: 정말?
4: 에? 어느 쪽이야?
3: 우리 뒤쪽이요. 저기 저쪽으로요.
1: 뭐라고? 아니, 어떻게 저 멀리까지 보일 수가 있어?
4: 배 안에서는 일어서면 안 돼, 야고보.

0: 저기 안 보여?
1: 어디?
0: 저쪽에! 내가 가리키는 저기!
1: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아버지! 좀 더 빨려! 다들 화가 난 것 같아요!
1: 뭐라고?
2: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 아니, 물고기가 화난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0: 저기 봐! 우리 둘이 바뀌었어!
1: 뭐가 우리 둘이 맞아?
0: 로마 군인들이요! 보세요! 그들이 우리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고요!
1: 아버지, 쟤 또 소설 쓰나봐요!
0: 너를 계속 저하세요! 멈추시면 안 돼요! 이러다 우리 모두 죽게 생겼다고요! 저기 보세요! 조심하세요!
2: 이런, 야코보, 요한이 죽은 것 같다. 저 시신은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져버려야겠지?
1: 예, 아버지.
0: 사실은 진짜 죽은 건 아니에요.
2: 빨리해, 야코보. 상어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
0: 상어라고요? 이 호수에 상어가 있다고요?
2: 야코보, 요한 팔을 잡아라. 난 팔을 잡으마.
0: 하지만 아버지, 보세요. 저 아직 진짜로 죽은 건 아니에요.
2: 야코보,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니?
1: 네, 아버지. 요한이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요한이는 벌써 죽었으니까 요한이 유령인가 봐요.
0: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 유령 아니에요.
2: 하나.
0: 아버지, 제발요. 저 안 죽었어요.
2: 둘. 자, 이제 내려주자, 야고보. 이만하면 이제 정신 좀 차렸겠지?
1: 아니요, 아버지. 이 정도는 절대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제 생각엔 그냥 바다로 확 던져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아버지, 들으셨어요?
2: 요한, 그만해. 이제 더 이상 그 바보 같은 장난질 하면 안 돼. 알겠니?
0: 아니요, 아버지. 이번엔 진짜요. 저기 보세요. 물고기예요.
1: 아버지, 요한 말이 맞아요. 제 그물진 보세요.
2: 거봐, 내가 뭐랬니. 요한이 물고기 찾는 거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다니까. 바닥에 누워서도 찾아내잖아. 자, 그물을 끌어올려라.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
1: 네, 아버지!
2: 자!

0: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요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아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후에 요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1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죠. 성인으로서 어떤 중요한 업적을 이루려면 우선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경우는 어린 시절을 잘 보내고 살아남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 요한, 이거 정말 확실한 거야?
2: 내가 보물 찾는 거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1: 알았어, 도와준다니까. 근데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보물은 대체 어떻게 찾겠다는 거야?
2: 내가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든. 무서운 건 아니지, 형?
1: 아니,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난 그냥...
2: 그냥 뭐?
1: 만약 우리가 어디 갔는지 아버지가 아시면 우린 죽음이야.
2: 난 절대로 말씀 안 들을 건데. 형은?
1: 당연히 말씀드리면 안 되지.
2: 그럼 너나 계속 쳐. 거의 다 왔으니까.
1: 뿔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긴 도대체... 왜?
2: 들어봐.
1: 뭐야? 무슨 소리야?
2: 야곱 할아버지 개야. 이제 거의 다 왔어.
1: 개? 개가 있었어? 하지만 만약 그 개가...
2: 형, 개는 걱정하지 마. 묶여있거든.
1: 그걸 어떻게 알아?
2: 내가 말했잖아.

0: 두 번 왔었다고. 이제 내려. 자, 여기야. 배 좀 밀어 올리자. 물 밖으로 끌어 올려야 돼.
1: 이왕,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별로 좋은 생각 같지가 않아. 그냥 지금이라도 되돌아가는 게.
0: 형,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 야곱 할아버지 가게 바로 옆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저 언덕 위야. 자, 가자. 걱정할 거 없어.
1: 요한, 근데 보물이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
0: 시몬하고 안드레가 말해줬어. 안드레 말로는 한밤중에 그 할아버지가 바로 저 나무 옆에서 땅을 파고 있다는 걸 봤던 거야.
1: 하지만 그게 보물인지 어떻게 알아?
0: 보물이 아니면 대체 뭘 묻었겠어?
1: 모르지, 뭐 죽은 물고기일 수도 있고.
0: 한밤중에?
1: 그럼 혹시 뭐 죽은 사람을 묻은 건 아닐까?
0: 그럼 형 말은 그 할아버지가 누굴 죽였다는 거야? 이럴테면 누구?
1: 조용히 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 말은 그게 보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0: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따라와.
1: 요한, 안드레하고 시몬이 널 한밤중에 여길 데려왔단 말이야?
0: 당연하지.
1: 그래서 뭘 좀 찾았어?
0: 아니, 별로.
1: 별로라니 무슨 말이야?
0: 주변을 뒤져서 삽을 하나 발견하긴 했는데.
1: 했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0: 쉿! 걔가 진짜나.
1: 걔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0: 그래, 걔는 걱정 안 해도 돼. 난 다만 야곱 할아버지가 깨실까봐 그러는 거야. 자, 가자.
1: 요한, 우리 배로 돌아가자.
0: 저기 봐, 저 옷감 보여?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서 삽을 찾았거든. 가보자.
1: 요한, 예감이 별로 안 좋아. 요한, 요한, 요한, 무슨 일이야?
0: 형, 빨리 와서 봐봐.
1: 요한, 요한, 그냥 돌아와.
2: 밖에 누구야?
1: 요한, 할아버지가 오겠어. 도망가.
0: 뭐라고?
2: 거긴 누구야?
1: 도망가, 요한! 빨리 뛰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뛰어, 요한! 도망가! 하나님, 우리가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다시는 요한 얘기 듣고 이런 데 따라와서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지? 요한! 요한! 요한! 무슨 일이 생겼나? 요한! 무슨 일이 생겼나? 요한! 요한, 내 말 들려? 요한! 요한, 너야? 요한! 장난치지 마! 나 놀라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요한! 너야? 요한, 장난치지 마! 나 놀라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3: 배 타렴. 네 동생은 내가 데리고 있다.
1: 누구세요?
3: 지금은 얘기할 시간이 없단다. 배는 저쪽에 있어.
1: 하지만 어떻게... 요한은 다쳤나요?
3: 걱정 말거라, 야구보. 괜찮아질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도 배에 타자.
1: 근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어쨌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요, 저 성함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3: 내 이름은 미가엘이란다.

요한은 장난도 심하고 무모한 모험을 좋아해서 요주의 인물이라 할 만한 아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난했던 어린 시절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 됐죠. 요한이

0: 형과도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처럼 계속해서 불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불쌍한 요한은 항상 특이한 행동을 일삼았고 눈치도 없어서 밖에서도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혼자만 안 웃고 그가 재미있어 할 때 아무도 재미있어 하지 않았죠. 요한이 17살이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인정받거나 이해받지 못하고 외롭게 가까이 하기 싫은 거북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혼자서 여행을 가게 됐죠. 그리고 난 후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크게 싸우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의견 충돌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적은 없었죠.
1: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구나, 요한. 지금까지 난 네가 아무리 어리석은 짓을 하고 다녀도 널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갚는 게야?
2: 아버지,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1: 대체 왜? 난 전혀 이해가 안 돼.
2: 아버지, 죄송해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1: 넌 이미 결심을 한 게로구나.
2: 네, 아버지. 떠나기 전에 뭐라도 해드릴 일이 없을까요?
1: 됐다. 너 없이도 내가 야고보와 얼마든지 잘해나갈 수 있어.
2: 그럼 이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1: 그래. 잘 들어라. 일단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아라. 난 너같이 이기적인 놈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넌 옛날부터 예의 없고 무책임하더니 커서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2: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1: 가려거든 빨리 가.

불쌍한 요한. 그 문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지만 그날처럼 문을 나서는 길이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을 겁니다. 왜 요한은 떠나려는 걸까요? 요한의 아버지는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요한은 이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완전히 혼자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모든 만물도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도 그분이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0: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우레의 아들. 출연 사령범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김하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투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험난한 외지에서 몇 년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몇 년째 단 한 영혼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순간에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선교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사과나무를 보아라. 농부가 7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나서야 열매를 맺는단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큰 깨달음을 얻은 선교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지요. 수확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갖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더 열심히 해서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으셨습니다. 내가 지었은 즉이라는 말씀 참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만든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은 사람은 그 그릇이 깨지면 다시 고칩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노년까지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이 참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늙고 약해져도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십니다. 세상은 유용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라는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 주님 만나려거든, 소망의 바다에 난 여호와로, 송정미의 내가 주의 신을 떠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

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나잇에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들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에미 그랜트의 I Will Remember You, 가이 펜로드의 Through It All, 스티븐 커셰프만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둘 하나하나 5번 쓰시는 분께서 불면증 환우입니다. 잠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밤의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54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도하면서 청취할게요. 심야 방송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541번님 둘 하나하나 5번님 잘 주무시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왕연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중에 첫 번째 사랑, 이번 한 주간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인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드리고 싶다란 마음으로 이 테마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아니고요. 구약성경에 있는 아가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님을 아름다운 바이올린 찬양 민유경 교수님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별그대의 첫 찬양 조준모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아, 그 사랑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제일 먼저는 사실 엄마의 사랑이죠. 나보다는 자녀를 먼저 위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 어떨 때는 참 본능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요.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아가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또 그 사랑을 새기며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고요. 유료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테마가 있어가지고요. 그 테마

고르고 저도 기도하면서 선곡하는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 이번 주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가서 8장 7절 말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날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크고 뜨겁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 꼭 듣기를 원하고요. 그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발견하며 그 사랑을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에 초점을 두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의존한다고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날마다 찾아오는 불안함과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또 그분과 함께 겸손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지영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여자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네.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준모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우리 컬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바비 메이슨의 Water Friend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키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 삶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이 평범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평안한 삶을 꿈꾸죠. 어떤 사람은 이 평안함의 크기가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해야지만 그게 평안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고난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저 없는 것이, 고난조차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게 평온하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또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안한 사람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평안함 가운데 평화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에서는 인사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 민족과는 의미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안녕, 모든 일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잖아요. 또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라는 의미인데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서로의 평안을 또 안녕을 빌어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함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 지금 내가 갖게 된 또 맞이하게 된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늘은 어떻게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주 안에서 참 평안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외부의 소식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국동방송 AM 1566

그러면서 잠잠히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이 들려지고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시나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0: 해주실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 행복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이사 온 한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삼순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7년차 되어 있는 웅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첫 시간 어떤 주제로 함께 할지 먼저 들어보시죠.
2: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2025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률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남북 단절의 지속, 국내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통일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리고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 남북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0: 앞서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 이상이 이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이긴 해요. 주변에 아무래도 대학생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3: 저 같은 경우는 북에서 왔으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저는 100%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발표한 걸 보고 엄청 놀랐었어요. 이게 절반 이상이 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5: 통일에 대해서 저 나이 또래 친구들이 관심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오늘 수치를 보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수치가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0: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4: 분단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는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통일?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0: 네.
6: 맞아요. 자기 것 외에는 사실 주변을 잘 돌아보는 여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경기가 많이 좀 어려워지면서 아무래도 청년들은 아파트도 뭐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도 해야 되고 돈도 맞죠. 모아야 되고 하다 보면 주변을 바라보거나 조금 이렇게 더 통일에 대한 원대한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네. 그리고 또한 그 통일된 다른 나라, 저 독일 같은 경우 봤을 때도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동독하고 서독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또 저희가
0: 계속 듣게 되니까.
3: 네, 듣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0: 그런 영향도 있겠구나. 네. 네.
6: 저희가 통일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너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제각각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비용이나 어떤 걸 가지고 뭐 가르치는 그런 통일도 있고
0: 네.
6: 그다음에 또 이념적인 거를 가지고 가르치는 통일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가 정치적인 거랑 뗄래야 뗄 수 없다 보니까
0: 네.
6: 또 맞아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0: 어떤 방향도
6: 이런
0: 교육을 달라지고
6: 네, 이것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서 더 그런 것도 같습니다.
4: 네, 문화적인 차이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수령이라고 모시고 있는 김정은을 완전히 우상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말 어린 아이 시절부터 거의 세뇌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한이랑은 아무래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0: 북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은 그럼에도 통일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3: 길게 보면 괜찮은데 너무 단기간으로 보면 어차피 경제적인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통일이 돼서 10년, 20년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5: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통일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0: 아, 우리가 네.
5: 짧게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육상으로 인한 무력 교류나 아니면 혹은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는 자원의 활용을 있어서도 통일은 꼭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그렇다면 특히 젊은 층에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게 하려면 지금

0: 그럼 우리 사회에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1: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이 좋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많은데
0: 네.
1: 그중에서도 통일을 원치 않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굶주린 자를 보면 입히고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한테 네가 옷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통일은 당연한 게 아닐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우리나라가 이제 제3국가 어려운 국가들 돕는 일을 진짜 잘하는 나라잖아. 우리가 정작 우리 동포들을 돕는 데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그래서 우선 우리 주변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들과 접촉을 하고 만나보려고 한번 시도라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내가 직접 만나서 그들을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른 네.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문은 금방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지금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주셨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탈북민들과 저희 남한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서로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서로 살아온 것 다르고 태어난 것 다르지만 같이 하나님 자녀로서 거기서 모여서 같이 큐티도 하고 나눔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은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고요.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 한 분 한 분을 좀 잘 섬겨서 그러니까 북에서 살아온 그분들이 좀 거친 부분도 있고 좀 문화도 다르고 모든 부분들이 다르니까 편견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좀 같이 나눠주시고 그래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통일은 서서히 올 것 같습니다.
0: 우리 한나님 말씀하신 게 행복이님의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신 것
2: 진짜.
0: 같아요. 그 한국 교회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네. 탈북민 분들을 좀 품고 탈북민 네, 성도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한국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2: 네,
0: 드네요.
2: 맞아요. 네. 교회에서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0: 맞아요.
2: 들었습니다.
0: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신 것 같아요.
4: 북한의 자유를 빼앗기고 촉박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널리 알려서 이제 한 민족보다는 인류라는 큰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금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극도 아카데미로 진행을
2: 합니다. 극도 방송에서 이런 장을 벌써 마련을 네. 해주신
0: 네,
2: 상황이죠.
0: 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거고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2: 통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들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방송을 유일하게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극동방송 이거야말로 통일의 굉장한 시작이라고 저는 여기고요. 혹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 코너를 통해서 통일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순간 도적같이 통일이 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0: 네.
3: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저 북한 땅에 정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뉴스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저 삼순이는 사실 이미 통일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인 통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북한이라는 땅을 생각을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정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지금 이 시간도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자 기도할 때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통일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4: 한국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치적이고 혹은 불쾌한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모두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으로만 뉴스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북한 사회가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함께 기도의 마음을 가져주시면

0: 것 같습니다.
1: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우리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20, 30대 남북한 청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2: 너와 나의 어울림
3: 또 만나요.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국제공항이 심각하게 파손돼 최소 1년 이상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물류와 복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일보는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장관의 수녀를 임명하며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 한국의 문화가 음식과 뷰티, 패션 등 생활 문화 전반으로 확산하며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최대 1조 원 규모의 해킹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브리세일 공연에 유럽 전역에서 6만 5천여 명의 팬이 몰리면서 K-POP과 한식 등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서울경제는 또 미국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K-라이프 스타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교화소에서 잇따르던 수감자 사망 사건과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 개선에도 북한 관광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사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관광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국제관문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연쇄 지진 이후 전면 폐쇄됐으며 터미널 지붕과 벽면이 무너지고 내부 시설도 크게 파손돼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인 관계자들은 공항이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토가 넓지만 철도망이 거의 없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대부분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공항의 장기 폐쇄는 국가 물류망과 지진 피해 복구에도 큰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대사관도 지진 피해를 입어 청사가 임시 폐쇄됐으며 건물 곳곳의 균열이 계속 확대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사관은 대사관저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교민 지원과 현지 정부, 국제구호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원들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본래 청사로 언제 대사관 측은 본래 청사로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임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교민 안전 확보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핵심 부서인 인간발전부 장관에 이탈리아 출신의 알렉산드라 스메릴리 수녀를 임명했습니다. 인간발전부는 정의와 평화, 사회복지, 이주, 보건사목 등 담당하는 교황청의 주요 부서로 이 수녀는 차관인 파비오 바조 추기경과 함께 부서를 이끌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전임 프란체스코 교황이 추진해온 여성 중용 기조를 이어가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에도 교황청 홍보부서를 총괄하는 장관급 직책에 첫 평신도 여성인 몬세라토 알바라도를 임명하는 등 교황청 내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음식과 뷰티, 패션, 문화까지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K-문화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K-컬처 시장 규모는 274조 원, 관련 산업 수출은 718억 달러를 기록해 자동차 수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했는데요. 한국 콘텐츠 산업은 게임과 음악, 방송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과거 문화 소비국에서 세계적인 문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식 음식과 화장법, 패션, 한국어를 배우는 생활문화까지 확산되는 이른바 한류 4.0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콘텐츠와 예술은 물론 관광과 음식, 뷰티 산업까지 아우르는 K-컬처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오늘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400조 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산업 수출도 1,1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컬처가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소프트 파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앞으로는 세계 문화 생태계를 이끄는 새로운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66%를 차지하며 국가 주도 해킹의 중심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올해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 자산은 모두 6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피해는 디파이 서비스인 드리프트와 켈프 DAO 해킹 사건에 발생했으며 두 사건 모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가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국가 주도 해킹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블록체인 분석업체들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정권 운영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모두 207건의 가상자산 해킹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대부분은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데뷔 후 첫 벨기에 공연을 앞두고 유럽 각국에서 모인 팬들로 브뤼셀이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에서도 팬들이 찾아오면서 이틀 동안 모두 6만 5천여 명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은 팬들로 가득 차 운행 횟수를 두 배로 늘렸지만 만원 상태가 이어졌고 역과 공연장 주변도 인파로 크게 붐볐습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은 아리랑과 BTS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공연을 기다렸고 일부 팬들은 한복을 입거나 직접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준비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서는 김밥과 떡볶이, 양념치킨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큰 인기를 끌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벨기에 현지 경찰은 BTS 팬들은 평화롭고 질서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축구 경기보다 치안 유지가 훨씬 수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팬들은 BTS가 음악을 통해 국적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다며 이번 공연이 유럽 각국 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축제의 장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K-POP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음식과 화장품, 생활, 문화까지 즐기는 이른바 K-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서는

신라면과 우동이 주요 식품 코너에 진열되고 있으며 트레이더 조에서는 고추장과 냉동김밥 등 한국 식품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식당과 코리안 바비큐 전문점에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삼겹살을 상추에 싸 먹거나 소주와 폭탄주를 즐기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K-뷰티의 인기도 더욱 높아지면서 세포라 매장에는 한국 화장품 전용 코너가 마련됐고 최근 미국의 문을 연 올리브영 1호점에는 개장 전부터 수백 미터의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 음식과 화장품까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세련된 생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과 CBS 등 미국 주요 방송들도 올리브영 개장과 K-뷰티 열풍을 집중 조명했으며 현지에서는 한국 문화가 하나의 유행을 넘어 일상 속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사회 안전성이 전국 교화소에서 잇따르는 수감자 사망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화소별 수감자 사망 현황은 물론 관리자들의 가혹 행위와 관리 실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교화소에서는 열악한 급식과 영양 부족, 과도한 노동이 겹치면서 형기를 마치지 못한 수감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올봄 모내기 동원 과정에서는 쓰러진 수감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구타하는 등 가혹 행위도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교화소에서는 이 같은 사망 사건을 병사로 처리하거나 은폐해왔지만 이번 전면 조사가 시작되면서 책임자들은 하급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감자들을 학대해온 교화소 간부와 안전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현지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간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교화소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교화소 내부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라며 그동안 수감자들을 관리해온 안전원들도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북한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재개가 계속 미뤄지면서 중국 여행업계와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국제 여객 열차 운행 재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 관광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관광 상품을 적극 홍보하면서 예약 대기자까지 모집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 가까이 관광 재개 소식이 나오지 않자 예약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일정만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여행사들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포함한 관광이 조만간 가능할 수 있다며 대기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연기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도 이전처럼 관광 재개 시점을 확정적으로 홍보하기보다 정부의 공식 승인과 통지를 기다려달라며 보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중 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관광 재개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홍보에 나섰던 여행사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예약 대기자들의 기대감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로 인해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5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3도, 청진 21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0: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9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한 작가인 오스긴이

마크스의 소명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며 찬송가를 불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닥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의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가죽의 남몰래 작은 십자가를 생긴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줄 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인의 숙련된 기능에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요. 바울이 선교를 위해 천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세속적인 일이 우리의 소명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이 소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소명은 반드시 기독교적이어야 하고 거룩한 일이어야 하며 특별한 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본분을 세상 어디에서나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이 비로소 소명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매일같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이 생각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구현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이화침버 콰이어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만나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과 분리를 시켰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랬어. 왜? 거기는 불신자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아 저건 저절로 났을 거다. 날 때가 됐으니까 났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데로 따로 데려갔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따로 만났지요.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의 간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쓴 자리는 거룩한 자리라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 그래서 한국 강단에 대부분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갔었는데 요새는 다 신발 신고 올라가더라고. 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장소기 때문에 지성소, Holy of Holy Place, 거기 올라갈 적에는 네 신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만났죠.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디모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니고디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왜? 그 후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니고디모가 예수님 장례식에 참석을 한 게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이지요. 예수님 혼자 따로 만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 들어갔을 때에 그 여자가 물길러 왔죠.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우물 곁에 앉아있는데 그 여인이 왔어. 예수님께서 나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 길러오지 않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줄 사람을 단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시침이 딱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 다섯 사람이나 모셨어.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때 이 사람이 동네 뛰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얘기해 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와서 보라고 했을 때 동네

0: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도 예수를 믿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역시 예수를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도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강한 지혜와 능력이 선에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이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1: 자나깨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인이하심은 결코 그치지 않고 그의 긍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선 어려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한번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물붓듯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한번더 찬송합니다. 김영애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또 한 번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의 모든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사건의 결말입니다.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을 쭉 살펴오고 있는데 사무엘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늘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주의 뜻이 풍성하게 반드시 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대로 그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을 다윗이 했다고 해서 다윗의 기도로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윗이 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섭리의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후세를 위장전향시켜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도록 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계략을 내었을 때에 이를 후세가 뒤집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되죠. 이것은 후세가 지혜롭게 만들어낸

그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그의 좋은 계략을 듣지 않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통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압살롬이 우연히 다윗의 부하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기록함으로써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그 육신의 자랑은 그의 윤택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집중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가 1년 동안 길렀던 머리를 잘라내면 그 무게가 200세겔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뭐 여럿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내용으로 그의 머리카락에 그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랑하는 그 영광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되는 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징계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자기는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 죄에 따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 다만 그 징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숨쉬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늘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평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왕 산헤립의 랍세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 말하겠지만 내 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낸 신은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과 그 결이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언제 지은 시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윗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왕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군대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다윗의 기도는 다릅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만 보면 오히려 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6절이 압권이죠.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면서 큰 소리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을 입만 살아있는 녀석, 쫄보, 루저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군사력이나 누군가의 계략이나 누군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쫓기는 처신이고 피난처를 구해서 숨어야 할 처신이지만 반면에 아들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러 온 사실은 승부는 이미 났고 싸워봐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군대 저들의 힘과 능력, 저들의 말과 병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 다윗이 놓치고 않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기도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다윗이 올리고 있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보면서 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와 그물에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간신히 힘을 내어 나와야 아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서 벗어나야,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나야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너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거기에서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에 갇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 이제 죽을 것만 기다려야 하는 자리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온몸이 다 빠져들어가 숨 쉴 수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원수의 손에 잡힐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주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현실에 묶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올무와 그물에서, 함정에서 벗어나야 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상관이 없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상관이 없고, 사냥꾼의 그 험악한 올무와 그물에, 함정에 갇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로막지 못할, 사람이 방해하지 못할, 사람의 뜻과 지혜로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요압과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후히 대해주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을 어리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리고 어린 압살롬을 좀 후히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입장은 다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왕과 백성과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요압에게 압살롬은 왕을 배신하고 백성과 나라를 반역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단해야 할 존재이죠.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긴장 관계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시편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다윗의 민낯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윗의 민낯 속에 나 자신을 투영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시편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의 표제에도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가고 있는 이 다윗이 그 중간에 머문 광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현재 모습은 왕좌를 잃어버린 껍데기 왕에 불과합니다. 거처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 숨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도 그의 기도는 원수를 다 무찔러 주시고 나를 다시 왕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63편에 그런 다윗의 기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때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겨나 있는 거칠고 척박하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 유다 광야가 나에게 성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를 성소로 삼고자 합니까? 여기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성소여야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것이고 여기가 성소여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기에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성소로 삼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내가 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기도를 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풀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대로 끝이면 나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다윗이 말하는 성소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단함과 때로는 비참함과 때로는 상실감, 상처가 있는 그 자리를 성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소로 삼아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영광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권능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현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내시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성소는 이런 거칠고 척박하고 절망과 실패와 낙심이 가득 찬 이곳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윗의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 다 우리 기도 아닙니까?

0: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윗의 기도를 쫓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헛된 자랑들 다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듦으로 인하여 안이 밖에 하시고 그 수렁 밑바닥에 깔려있는 반석이 있어서 그 반석에 발을 디딤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승리를 구가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미 담아놓으신 작정하심과 섭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텐데 그 작정과 섭리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내 삶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귀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함경북도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제주가 25도, 서울과 포항, 대전, 광주, 여수,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부산이 23도, 평양과 신의주가 22도, 함흥 21도, 강계 20도, 청진이 19도, 해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가 33도, 광주와 제주가 31도, 함흥이 30도, 대전과 목포, 강릉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부산, 여수가 28도, 평양과 서울이 27도, 춘천이 26도, 신의주와 개성이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대체로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전 지역에 걸쳐 세찬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비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하루,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세 찬송가 모두 28장, 곡의 근원 강림하사. 통합찬송가 세 찬송가 모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림교회 이인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선물로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는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날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눅 들지 않고 사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사는 삶의 비결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요, 직장 안에서도 좋은 동료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더 빠르고 강하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라고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눅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요, 자주 찾아가셨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거죠. 가족들은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신다면 지금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시지 않으신 겁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장사가 되었죠.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늦은 거죠. 이미 끝났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참 귀한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가 중요하죠.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알고 있죠. 그러나 전적으로 맡기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아는 신앙은 자꾸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신앙은 맡기지요. 아는 신앙은 조건을 보지만 믿는 신앙은 약속을 붙든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압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주눅들지 않게 하고요, 다시 일어나서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루는 신앙에서 오늘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이제라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네호라비가 다시 살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라도 라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새 믿음을 미래로 미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현재를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미래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오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언젠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여기

0: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단순하게 죽은 뒤에 경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그때 마르다는 또 현실을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죠.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믿음은 상식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오늘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큰 돌이 놓여 있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돌, 경제라고 하는 돌, 관계라고 하는 돌, 절망이라고 하는 돌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이죠. 세 번째로 묶인 신앙에서 풀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묶여 있죠. 생명은 회복되었지만 자유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근데도 여전히 많은 것에 묶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요. 실패의 기억에 묶여 있고요. 사람의 말에 묶여 있고, 열등감에 묶여 있고, 두려움에 묶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나 있는데 자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기도는 하는데 담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늘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단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묶인 인생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미루는 신앙에서 오늘의 신앙으로, 묶인 신앙에서 풀린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는 신앙을 버리고 오늘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과 상처와 낙심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눅들지 않고 사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에 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57장, 새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통합찬송가 457장, 새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강경한 언쟁을 그치고 진정한 소통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강경한 언쟁을 그치려면 첫째,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윗이 길갈을 건너 귀환할 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넜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항의합니다. 41절에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사랑해서 모시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저들이 먼저 차지하느냐는 경쟁심이 발동한 것이죠. 언제는 다윗을 배척하고 압살롬을 따라 반역에 동참해 놓고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는 겁니다. 어찌 왕을 도둑하여라는 이 말에는 왜 너희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느냐, 왜 너희만 생색을 내고 지분을 챙기려 하느냐라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가 더 헌신했느냐, 누가 더 공로가 있냐를 따지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과 내가 대접받고 생색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탐욕은 공동체를 깨뜨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진정한 섬김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수고할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지체를 세워주는 행동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죠.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 등 공동체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나요? 그 섬김을 통해 인정받고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은 없나요?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경한 언쟁을 그치려면 둘째, 내가 옳다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친 항의에 유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2절에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해요. 오히려 이들은 불을 지르는 답변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3절에서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였느냐며 지지 않고 맞섭니다. 유다는 혈연과 지연을 내세우고 이스라엘은 수적 우세와 세력을 내세워 주도권 싸움을 벌여요. 결국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고 합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강경한 말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상대방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섞인 말, 상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강경한 말은 사탄이 틈탈 여지를 많이 만듭니다. 집에서나 공동체에서 내 말이 맞다고 소리를 높이며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만 한다면 그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지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해요. 논쟁에서 늘 이기려는 마음을 접고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덕을 세우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가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오름을 증명하고자 쏟아내는 강경한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며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분쟁이 그치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내 오름을 증명하고자 거친 말을 쏟아내진 않습니까? 나의 강경한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없나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지만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아빠는 개척교회 목회자이셨지만 성공과 학벌을 강조하셨고 사역은 뒷전에 두고 생활비와 학원비를 위해 주 6일을 일하셨어요. 저는 잠언 쓰기를 하지 않은 날도 맞고 시험을 본 날은 틀린 개수만큼 맞았어요. 그래서 맞지 않으려고 공부하며 초등학생 때부터 부정행위를 했지요.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공부에서 손을 놓았고 이름은 기독교적으로 지어놓고 부모님은 왜 그러시냐며 나중에 개명하고 교회도 떠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성도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자 저희 가족은 큐티하는 공동체에 함께 나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교회 일은 뒷전인 아빠를 무시했었는데 말씀이 들리니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신 것으로 해석되었지요. 교회에서 양말을 신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던 엄마의 수고로 지금까지 공동체에 붙어가게 된 것도 인정했어요. 저는 작년에 임용시험을 준비했어요. 20장 2절 말씀에서 끝까지 자기 왕에게 붙어있던 유다 사람들과 달리 저는 수험생이 되자 교회와 소그룹을 멀리했어요. 합격하지 못하면 부끄러울까 봐 수험생활에 대해 공동체에 나누지도 않았지요. 떠나고 싶었던 자녀, 수험생의 자리에 유다 사람들처럼 잘 붙어있었더니 하나님은 합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가르칠 과목은 가정이에요. 가정의 가치가 희미해지고 성별의 경계도 허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정 중수의 중요성과 올바른 성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부르시는 곳에 잘 메어가며 맡겨주신 학생들을 살리는 교사가 될게요. 저의 적용은 임용시험 기간에 공동체를 멀리한 교만을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에게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가정 과목 수업을 준비할 때 말씀 묵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담대히 전할 힘을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들의 주도권 싸움은 결국 끔찍한 파국을 몰고 옵니다. 공동체가 분열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여지없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시기하고 언쟁하며 틈이 벌어져 있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불량배 세바가 등장해요.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고 해요. 다윗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있던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이 세바의 선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라고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모셔오겠다고 유다 사람들과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뭉친 공동체, 자기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공동체는 이처럼 사탄의 선동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눈앞에 나타난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싸워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역의 현장에서도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어요. 다윗 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공동체를 지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배반의 사건에서도 끝까지 왕의 곁을 지키면서 묵묵히 따르던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다윗을 통한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주님 곁에 붙어 있으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딱 붙는 딱풀, 성도가 되어야 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며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길입니다.

0: 일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종종 사람들로부터 나의 공로와 열심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며 대접받으려 한 탐욕을 고백합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내 옳음을 증명하고자 곁에 있는 식구와 지체들을 무시하며 쏟아낸 강경한 말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며 내 주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소금과 같은 말로써 덕을 세우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

자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우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옆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목민교회 시온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새롭게 찾아온 시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몰라큘 라이프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화학 용어에서 이름을 따온 이 단어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초기 때 사람들은 비대면에 열광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더 편하고 능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고 교인들도 온라인 예배의 편의성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3, 4년이 지나니 오히려 오프라인 모임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이는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몰라큘 라이프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여전히 최소한의 인원만큼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시대에 맞춰 소그룹 모임을 지속한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지표가 높고 이탈자들도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새롭게 찾아온 몰라큘 라이프 시대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동시에 작은 그룹으로도 모여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교제처럼 교회 내의 작은 그룹들을 통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불신자나 새신자를 초청할 장을 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교제처럼 교회 내의 작은 그룹들을 통해 서로의 은혜를 나눕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께로 한 걸음씩 테너 송금섭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 6월 초순경에 제가 7월 하루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독서도 책을 읽으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영적 독서를 하신다면 만나볼 수 있었겠고 지금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설명을 해놓은 영적 도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풀어놓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하여 설명을 덧붙여 놓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 모세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의 제목, 그것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더 알고 싶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정도 알면 됐지 뭐, 장로된 지 몇 년인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 뭘 더 알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이 드셔요? 아니면 아, 내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알고 싶어 하세요? 아니면 신앙인이 받게 될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지? 신앙인의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더 하나님을, 더 신앙의 길을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 뇌세포가요, 젊어지려면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기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았을 때 아, 저게 왜 저렇지? 왜 그렇게 됐지? 왜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왜 저것은 저기에 가만히 있는 거지? 끊임없이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뇌세포가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하나 둘씩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치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포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조금 더 궁금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야 돼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삶을 살아갈 길은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해야 돼요. 더 알고 싶어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물어볼까요? 가정이 언제 어려운 줄 아세요? 부부 관계가 언제 어려워진 줄 아세요? 궁금해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연애 때는요 궁금해. 그 여자가 오늘 뭐 하나? 그 남자가 오늘 어떻게 지내나? 그 남자는 뭘 좋아할까? 무슨 선물을 사면 진짜 즐거워할까? 궁금해요. 결혼하면 1도 안 궁금해. 보기도 싫어. 이게 문제거든요. 이해되세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길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하나도 안 궁금할 때 문제가 생겨요. 궁금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궁금해야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만 궁금한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저거 어떻게 되나 그런 것만 궁금해. 하나님이 더 궁금해야 되는데, 믿음의 길이 더 궁금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궁금해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궁금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다는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나요? 인간의 삶은요, 모두가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삽니다. 영양이 공급되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운동을 좀 그래도 해야 좀 더 건강하게 삽니다. 돈이 좀 있어야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근데 스스로 있다는 말은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족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른 조건이 필요 없이도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면 부모님의 돌보심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버리면 걔는 죽어. 태어나자면 놔두면 그냥 걔는 죽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 그분을 가리켜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스스로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분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충족한 완전 충족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요런 거예요. 다른 조건을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있긴 있대. 그렇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요런 마음이에요. 요런 마음. 이게 스스로 있는 자를 믿고 사는 우리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 텐데 읽어보시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 그분은 스스로 계시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거기까지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는, 또 지워버렸네, 하나님께는요 뭐요? 위대하심, 영광, 권능, 승리, 이 모든 것, 위엄까지 포함해 다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뭘 필요로 해?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 그래요? 계속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님이 높이 계신데 가장 높은 분이래. 그러니 권력이 필요하겠어요? 권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데.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부와 귀가 다, 부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능력도 다 있다는 거예요. 권세도 다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요, 모든 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다 그분께 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스로 계신,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우리는 더 주님을 찾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0: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1: 부귀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더 크게 만드실, 충분히 크게 만드실 수 있고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드디어 15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계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내가 너희 내 모세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런 거 보면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 뭔지 내가 또 설명해 줄게, 다시 잘 들어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는 부분을 등장시키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15절 뒷부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설명을 더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야. 다시 말하면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이름이야.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없어져요. 돈이요? 안 없어집니까? 아 그래, 어떤 사람은 나 아직까지 갖고 있어 그러시겠죠? 조금 지나 보셔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몸이 없어지는데요? 어떡하실래요? 갖고 가실래요? 누구 말대로 세상 떠날 때, 저승으로 갈 때 여러분 다 손에 쥐고 가시나요? 없어집니다. 명예요? 권력이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다. 신앙의 삶은요 없어지는 것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없어지고 말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진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인데 특별히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래요. 칭호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대로가 뭡니까? 여러분만 알아도 된다는 겁니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만 예수 잘 믿다가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자식도 이 모든 것을 갖추신 하나님, 부와 귀와 승리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우리 자녀들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여름 수련회 하면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어쩌면 1년에 예산의 절반을 써요. 왜 써요? 뭐하러 써요, 여러분? 여러분만 잘 믿고 가지. 저만 잘 믿고 가지. 아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해야 되거든요.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식의 자식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럼 신앙생활은 여러분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우리의 아들, 딸,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신앙은 그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잊어서는 안 될 이름입니다. 기억해야만 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기억하면 그분께는 없는 것이 없어서, 그분에게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절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도 불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시편 56편 3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 하면 내가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울 때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분께는 없는 게 없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서. 16세기, 17세기에는 프랑스의 카톨릭이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카톨릭 국가였으니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왔던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가리켜 위그노라 그럽니다. 위그노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렇게 전해옵니다. 신앙의 동맹자들, 신앙의 동맹. 우리 이렇게 믿음 지켜야지. 이 위그노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칼빈, 깔뱅이라는 신학자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오직 그분의 은혜, sola gratia, sola scriptura, 이런 거 다 들어보신 그분이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은 교황도 무오하대요. 무오가 뭐예요? 오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과오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존중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존중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박해하면서, 위그노를 박해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그 예수 부인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 살려줄 거예요. 그런데 위그노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다 감옥에 잡혀가고 남자들은 다 노예선을 타면서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성, 성체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위그노들의 이야기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0: 부인한다는 한마디만 했어도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았던 그들을 성체에 가두어 놓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프랑스 남부 지역의 에그모르트라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갑자기 또 들으니까 궁금하잖아.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가면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요새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뭐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요새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꽤나 높은 지역, 험준한 곳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곳에 또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감옥이 있었습니다. 왜요? 뭐 하지 못하도록? 도망 못 가도록. 도망가려면 떨어져 죽도록.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그 에그모르트라는 지역에 가면 꽁스당스라는 성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않으면 살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고백을 절대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절대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 갇혀 있어요. 38년 동안. 그런데 그 꽁스당 성체에 가면 벽에 새겨진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 합니다. 궁금하잖아. 진짜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끝까지 견뎌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자. 누구를 기억하면서요? 구원자 예수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신앙인의 성지가 되었다네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광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부귀도 가져다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하여,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는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알고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조금 신앙생활 궁금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궁금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면서 절대로 그분을 잊지 않는, 대대로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것을 물려줘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믿으면서 그 길 잘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또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계신지 만나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더 궁금해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데 우리 그분의 손에 붙들려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4600번 새은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되신 이해를 정죄되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을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7월 9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지만 결코 늦으시는 법도 없으시다. 우리가 조바심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조바심은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음을 믿는다면 우린 서두를 이유가 없다. 조바심에 대한 묵상이 참 감동이 됩니다. 나의 꿈틀거리는 꿈을 서서히 메마르게 하는 조바심. 조바심의 마음이 쫓기기 시작하면 눈앞이 흐려집니다. 지금이 멈춰야 할 때인지 아니면 걸어가야 할 때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현명해야 할 순간에 가장 최악의 패를 던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해 두신 최적의 타이밍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거인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 앞에 조바심을 이기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처 하가를 취했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리고 그 순간에 조급함이 남긴 이 영적인 불신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갈등의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또 거기도 조바심의 주인공이 나와요. 블레셋의 철병거 소리가 땅을 울리는 장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바위 구멍과 숲속으로 흩어집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사울왕은 계속해서 시간을 보고 있어요. 7일째가 됐는데 태양이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머릿속엔 지금 빨리 당장 제사를 드려야 군사들을 붙잡을 수가 있다, 안 그러면 나는 끝장이다 라는 생존 본능이 요동칩니다. 예배의 거룩함보다 왕자의 안위가 먼저였던 그 조바심의 선택. 저 멀리 사울이 번제물을 불길에 던져놓은 그 순간 저 멀리 사무엘의 실루엣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조급한 한 수가 사울의 인생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분주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아침일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이 조바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서두르고 조급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정말 하나가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복된 아침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 우리 서두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시다. 임재 찬양하십시오.

박영희 권사님의 임재라는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루에 또 오늘 이 공간에 우리의 마음에 임해 주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조급한 사람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조급하지는 않으신다. 예.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아이고 나도 조급한 적이 있었지. 그때 그때 그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서둘렀지? 조급해했지? 여러분 서두르고 조급한 것은 우리가 가진 또 가장 연약한 본성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조바심의 뿌리 깊은 곳에는 언제나 우리의 급함과 이기심이 숨어 있음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마음이 바탕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빨리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거죠.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정작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그 천천한 희생은 피하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결국 제 안의 조바심을 더 크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들의 특징은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크게 한번 써붙여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내 삶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보자. 할렐루야. 4657님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현주야, 조바심을 갖지 말고 서두르지 마라. 오늘 오프닝

그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9714 암수술로 3개월 병가 후에 곧 회사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오프닝 말씀을 이렇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저는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녹용 선물 3526님 처음으로 제 오프닝을 또 공유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담은 이 오프닝 가운데 조바심 나지 않고 정말 내 삶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 내 마음속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아유 대단하세요. 이렇게 문자 참여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은데 이 이른 아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또 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베네수엘라 우리 서수만 선교사님 모셔서 베네수엘라를 위한 또 기도들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요. 나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은 제가 프로그램 끝날 때쯤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도 공유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전해드립니다.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극동방송이 좋은 우리 많은 아침방송 가족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참 여러분의 문자가 힘이 됩니다. 우리 서권사님 오프닝 공유합니다. 늘 잘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갖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타이밍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2797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의 문제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내 삶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 타이밍을 신뢰하면 좋겠다. 9821님 오프닝 공유할 수 있을까요? 딸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조바심 때문에 3일 배아 시험관을 했는데 안 됐다고 울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보고 시험관 하자고 권유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라고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6151님도 새벽부터 눈 뜨면서 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합니다. 4868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주님이 주실 은혜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요.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가 100배입니다. 9910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급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잊고 불평과 원망이 새어나오려고 하는 지금 이 아침에 저에게 탁 주시는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요. 우리 작은 아들 민찬이의 경기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조급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응원해요. 9507님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일 좋은 게 늘 예전에는 항상 쫓기듯 압박감에 지내왔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평안의 시간이 많아지셨대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있으시대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가요. 적당한 거리인데요. 참 감동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원재훈 시인의 시 사람이 살지 않은 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이가 좋다는 말은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원재훈. 그대여 바다가 섬에 스미듯 이제 나는 그대에게 스민다. 달빛이 바다에 와 저의 색을 버리고 푸르게 빛나듯 그대의 섬 그대를 바라보기 아주 적당한 거리에서 나도 하나의 작은 섬이 되고 싶다. 그대가 되고 싶다. 시인은 사랑을 스미는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밀려드는 일이 아니라 스미는 것. 파도처럼 덮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섬의 발치를 조용히 적시듯 번지는 것. 사랑은 그렇게 소리 없이 젖어드는 일인가 봅니다. 그 다음 시인은 달빛을 데려옵니다. 달빛이 바다에 내려앉을 때 달빛은 제 은빛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푸른 빛을 입고 바다가 되어

0: 함께 빛납니다. 사랑이란 재색을 조금 내려놓는 일이라고 시인은 슬쩍 일러줍니다. 그런데 시의 마지막이 참 묘합니다. 그대가 되고 싶다며 하나가 되고 싶다면서도 끝내 시인은 섬이 되겠다고 합니다. 딱 붙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 아주 좋은 거리에 떠있는 섬. 그대에게 스미고 싶으면서도 그대를 삼키지 않는 섬. 이 시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거리가 한 편의 시 안에서 함께 출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다는 말은 알맞은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짝 끌어안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거리와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 사이로 잔잔한 바닷물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스밉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그가 혼자 걸어야 할 길과 혼자 견뎌야 할 목 앞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여백이, 그 여지가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다 채우려 들지 않고 조금은 비워두는 마음, 그 빈자리에 그리움이 고이고 존중이 자라고 사랑이 오래 머뭅니다. 여백이 없는 그림은 답답하고 여백이 없는 사랑은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전도서 3장 5절을 통해서 이 거리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참된 사랑에는 꼭 끌어안을 때가 있고 가만히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봐주며 기도해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이 숨쉬는 자리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예의입니다.
1: 와,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원재훈 시인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아, 여러분 어떠세요? 참, 이 참된 사랑에도 꼭 끌어안을 때가 있고 가만히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봐 주면서 기도해 줄 때도 있다. 이 적당한 거리를 두자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이 숨쉬는 자리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예의이다. 저는 오늘 오프닝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바심을 이렇게 느끼면 더 이렇게 뭐 적당한 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저도 가장 좀 저의 그 조바심을 제가 알죠. 그 느꼈을 때가 실패했었죠. 또 언제냐면 우리 그 새가족 있잖아요. 새가족. 교회에 온 새가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이 공부시키고 저 공부시키고 연락드리고 했는데, 아,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때 어차피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강한 확신 아래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무례히 행하지 않게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지금 이분이 변화 안 되면 큰일 난다 했던, 아,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 있어요. 참 미안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또 감동이 있고요. 또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이 은혜롭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아, 영상 다시 꼭 보시고 이 방송도 다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듣고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10분을 추첨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우리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추첨해서 선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죠.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많은 분들을 공유하시는데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 이제까지 올려져 있었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우리 세가족님들. 자, 지금부터 추첨되신 분들은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서적 선물 갑니다. 5811 각종 방, 선교방, 각종 모임방에 하여튼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링크를 공유하신대요. 응원의 책 선물 전해드립니다. 우리 5811님 축하드리고요. 3560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너무나 받고 싶습니다. 아, 글재주가 없어 저는 감동의 후기 멘트를 못 달지만 너무 받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 진심 전해졌습니다. 3475님 이 책 저도 꼭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잘 추첨됐고요. 7704 칠순을 맞은 크런이에게 책 선물 잘 전하시면 되겠고요. 9899님 사연이 감동입니다. 저의 피디님 몇 년을 양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6192님 책 받아보고 싶습니다. 욕심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427을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처음 새가족으로 참여하셨고요. 우리 1740님도 처음 문자 주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을 잘 보내드릴게요. 3037 조급함에 이것저것 달라고 주님께 조르다가 지칠 때쯤 하나님께서는 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3037님께 응원의 책 선물을 전합니다. 8593님도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에 맞춰 살도록 노력합니다.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8449님, 병실에 틀어놓은 극동방송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간병하다가 일 다녀오느라 병실에 홀로 남겨두는 우리 신랑에게도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홍성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부권에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예,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682님, 5524님 오늘 인문학 10명에게 공유하셨대요. 너무나 공감이 되는 귀한 칼럼 진심으로 감사 감사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그리고 인문학을 하나님께 샵 1069번 여러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공유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놀라운 또 영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을 정말 힘있게 의지하면서 조바심 내지 않고 승리하십시오.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명확한 기도는 우리로 응답을 기다리게 하고 응답이 왔을 때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라고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가장 큰 함정이랍니다. 사실 막연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요. 응답이 와도 모르고 안 와도 모르고 그럼 점점 더 기도할 맛이 안 나겠죠? 이 다트 게임처럼 목표물 맞추기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명중시키는 거잖아요. 가운데로 정확하게 꽂는 것.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기도의 대상과 내용이 명확한지 돌아보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썸머 스페셜 갓모닝.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기도가 명확한 대상을 향하고 또 명확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또 마음의 묵상이라는 찬양으로 2026년 7월 9일 목요일 굿모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백인자 권사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최화정 권사님,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6472-5503번님, 1806-9140-4641-8905번님 출첵해 주셨고요. 8958번님, 장마 기간 동안 만나처럼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송남종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필사노트 매일 아침 함께 쓰고 있는데요. 감동입니다. 6306번님도 요즘 필사 따라 하는데 꼭 사랑에 빠진 듯한 설레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요즘 직원들과 함께 필사하고 또 필사 가운데 만난 주님의 사랑 또 받은 은혜를 짧게나마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필사의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를 함께하면서 느끼시는 감동 나눠주셔도 좋고요. 또 오늘의 찬송가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이나 또 받으신 은혜를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문자 샵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하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찬송가를 함께 필사하는 시간인데요. 노트 펼치고 직접 필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시고요. 또 출근길, 또 분주한 아침, 필사는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우신 분들은 찬송가의 가사를 읊조리며 내 마음에 그 은혜를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과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 세면과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은 4일 차인데요. 새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제이미션의 찬송으로 함께 하신 후에 찬송가 스토리 듣고 오시죠.

0: 오늘의 찬송 스토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위대한 신실함. 토마스 치좀은 평생 몸이 약해 큰 일을 하지 못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대단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자신을 굶기지 않으셨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듯 변함없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동하여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임을 말해줍니다.
1: 오늘의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찬송가 스토리 짧게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특별함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함이 얼마나 큰 기적이며 은혜인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송하는 찬양입니다. 연주 찬송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시면서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필사하는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굿모닝. 오늘은 4일차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우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조차 우리를 찾아내시는 등불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으로 함께 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맥추절의 참뜻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수고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1945년 해방 전후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국이었습니다. 6.25전쟁 직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 미군 병사들이 먹고 남긴 음식으로 꿀꿀이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여행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K-POP, K-FOOD, K-CULTURE 등 모든 분야의 한류 열풍이 세차게 불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해도 상대방에게 우리나라 말로 물어봐도 웬만큼은 의사소통이 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세상에 알려졌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별것 아닙니다. 땅도 좁고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산업의 필수 자원인 석유는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인적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수출하지 않고 내수 경기만으로는 작업자 조가려면 일본처럼 최소한도 인구가 1억 명은 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5천만 명이니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민 기질이나 성격이 좋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이해관계와 진영 논리에 따라 아주 첨예하게 사분오열,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계층 간의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정말로 연구 대상입니다. 작년에 일본을 여행해 보니까 일본이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일본 사람들 잘 먹고 살지 못하더라. 일본 식당에서 주문하면 정말 음식 조금 줍니다. 거기에다가 일본 음식은 국물도 없어요. 국물이 없으니 그만큼 먹는 것이 퍽퍽한 것이. 일본에서는 반찬을 더 달라 하면 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먹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들이 받아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의 글과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 수백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보았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첫째는 인생의 여러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고통을 뚫고 일어선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를 바치고 희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어렵고 힘들다고 주어진 인생과 환경을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대신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감사의 분량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임.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한 주간 동안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 절기로부터 일곱 주가 지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아름다운 말이고 또 뜻이 깊은 말입니다. 먼저는 시간적인 의미로서 순서나 서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첫 번째, 맨 먼저를 가리키는 것이.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면적인 뜻으로서 처음이라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으뜸되는 것, 나의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 큰 상을 받았을 때 사회자가 수상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수상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상자가 가장 첫 번째로 말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이 첫 번째 감사한다는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상 소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처음을 누구로 정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 따라서 맥주감사절이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대충 성의 없이 드리는 것은 감사 예물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헤아려 봐야 할 것이.
또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온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둘과 순양 하나와 1년 된 순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 그렇습니다. 맥주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새 소제를 드릴 때는 먼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속에 맥주절에 참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이나 단순히 사람들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지키는 사람 중심적인 절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자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라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감사절을 지킬 때 제일 먼저는 내 몸을 드려야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 여기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은 곧 내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헌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 재물로 바쳤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얻은 소중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거두어들인 이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이 귀하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을 지키는 마음 자세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예물로 드렸습니까? 진정 최선을 다해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손쉽게 드리는 것은 감사의 물이 아님, 준비 없이, 성의 없이, 기쁨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결코 감사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이 뭡니까? 집에서 먹고 있던 거 젓가락 하나 더 넣는 것이 대접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진정 대접인 것처럼 감사의 물이란 무엇보다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기쁨이 들어가야 되고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런 정성이 넘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성스럽게 드리는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가리켜서 기쁨의 성일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

감사와 헌신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때 더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기 레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이 사람들을 부양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 객과 고아와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힘없고 불쌍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상이었어요. 사랑의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 맥주감사절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설, 추석, 단오 등 민족 고유의 명절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들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이요. 그 다음은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려서 마음을 격려하고 있고 교회 밖으로는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와 가까이 있는 5개동, 송정 1동, 송정 2동, 신흥동, 어령동, 도산동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이웃들과 더불어 기뻐하면서 어린 학생들 외투를 사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핫크리스마스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교회 내에만 머무른다면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반쪽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요, 불완전한 사랑이요, 불완전한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 때는 병원에 입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말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셋째로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확인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바로 이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기들의 역사를 잊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일뿐만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들, 망했던 일들, 고통받았던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념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절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과거 출애굽 역사에 동참하고 있고 초막절을 맞이하면 집이 편안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다 텐트를 쳐놓고 한 주간 동안 야외에서 불편하게 텐트 생활을 하면서 고달팠던 그 조상들의 그 초막 생활했던 것을 오늘도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참뜻입니다. 과거에는 TV를 생각 없이 보면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 그래서 바보 상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에서 괜찮은 인문학 강의나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우리들이 좀 잘 선별해서 보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저는 다크투어라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과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찾아가 사건의 진상을 보여주고 과거에 있었던 일 또 오늘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이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니까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내용 중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사건, 9.11 테러, 미국 달라스에서 있었던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또 관광과 패션의 도시인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을 다루었는데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고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겪어서 사람들이 현장을 복구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이 비극의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기억하자고 사건 현장을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저격 사건도 벌써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사건이 일어난 도로에다가 대통령이 피격당한 지점을 선명하게 표시해 두고서 그 비극적인 순간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목사님들과 러시아를 여행하는데 각 도시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중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한 사람들을 기리는 영원의 불꽃 전쟁 영웅 참전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곳에 횃불이 불타오르고 있어 참전비에는 장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들 이름까지도 전사자 이름들을 빼곡하게 다 새겨놓았더라. 수는 많지 않지만 우리 고려인들 이름도 있었어. 과거 1904년, 1905년 만주와 한반도 지배권을 놓겨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어. 러일전쟁이었는데 그때 예상을 깨고서 무적 함대를 보유한 러시아가 일본에게 아주 처참하게 졌어. 러시아는 과거 러일전쟁 패배의 치욕을 잊지 않으려고 러시아 극동 함대가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난 12시가 되게 되면 지금도 일본 쪽 방향으로 대포를 한 박씩 꽝꽝 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들이 건재하다는 것이요. 과거에 치렀던 전쟁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과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 부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마다 발전이 있다. 이 말은 소망이 있다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힘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앞으로 잘 된다는 말이죠.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 해럴드 케니와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두 의사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실험 연구의 결과인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 방부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까? 또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는 아파트에서 가끔 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인도라고 집에서 나서는데 그 시간에 벌써 일어나서 팔각정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벽부터 뻐끔뻐끔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명대로 건강하게 살겠어요? 종은 울려야 종이고 복은 감사할 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환경이 좋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감사는 신앙적인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생

0: 생각이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여기에서 우리의 운명과 미래가 엄청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악기의 음을 맞출 때는 언제나 기본음인 도에다가 맞추는 우리 인생의 기본음인 도는 감사해. 우리의 삶을 기본음인 감사에 두고서 세상을 살면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찬 은혜가 넘치고 신비한 세상으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거추장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힘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만들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의 명령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맥주감사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금년 절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하반기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저희들이 넉넉히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해 뜨란. 혹시 유리창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같은 비가 내리는데도 자동차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분위기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우산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비가 와? 라고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같아도 해석이 다른 거죠. 이러다 보면 하루의 기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어떤 사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감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에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맑은 날에도 걱정거리를 먼저 찾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들려주거든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 같은 날만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디서든 잔치를 만든다는 말씀인데요. 장마 기간이라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밤새 우르르 쾅쾅 요란하게 퍼붓고 지금 하늘은 흐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소망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장마 때에도 은혜가 되고 평범한 목요일도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